사랑해, 뜨란.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칭찬을 10번 들어도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좋은 일이 많아도 섭섭한 일 하나가 하루 종일 생각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맡겨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인정하지 않으면 괜히 위축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루의 날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도록 지으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환호를 받으실 때가 있었고, 오해와 비난을 받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칭찬에 너무 들뜨지도 말고 비난에 너무 낙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면서 가볍고 담대한 하루 출발하시죠. 사랑의 뜰한 출발하는 첫 찬양이에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로 오늘 사랑했드란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드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토마스 아퀸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바빠요.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좋다가도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혼자 드라마를 12편쯤 찍을 때가 있으니까 상대방은 잊어버렸는데 나는 밤까지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나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나는 왜 남의 생각만 하고 살았을까. 듣고 보니 인정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께 인정받은 사람답게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한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후반절 말씀이 이래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며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둔 후의 얘기거든요.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곧이어서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엘리야가 지쳐서 하는 고백이죠. 사역에 지쳤고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기대했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었다. 사실 엘리야의 문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쳐서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죠. 혹시나 사역에 지쳐 여러 일들에 지쳐 오직 나만 남았다고 느끼는 그런 아침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만 알아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잖아요.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찬양하라네 영혼아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에 물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혜로움도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7238님, 9140님, 7926님 한 말씀, 3812님, 5503님 한 말씀, 0115님, 2115님, 8905님 오셨고요. 7356님 반갑습니다. 5226님,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매일매일 순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오셨고요. 9992님 반갑습니다. 8918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33님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이 뜰한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곱씹어 묵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7978님, 1667님 한 말씀, 또 5950님, 9986님, 4295님, 2042님, 6065님 반갑습니다. 1014님, 1009님, 1806님, 2042님 반갑고요. 9986님도 반가워요. 6005님, 0296님 모두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전해드렸어요.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27분 26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한 말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했더란 걸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풍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하는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우리 지역에 살러온 이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름을 이해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진행해 주고 계시죠. 갓플리징 교회 전득안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더불어 유트라.
2: 안녕하세요. 더불어 유트라 은혜의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어제 선거가 있었고 예, 지방선거 이후의 목요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월곡동 고려인 마을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2: 네, 많이 달라진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선거와 관련해서
0: 예.
2: 우리 고려인 분들 중에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0: 그래요.
2: 네. F4에서 F5 비자 영주권을 받으신 분 중에 3년이 넘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0: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겠어요. 그전에는 그냥 쉬는 날 정도로만 여겼다면
2: 네.
0: 지금은 이제는
2: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또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0: 네.
2: 무관심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F5를 받은 친구,
0: 네.
2: F5를 받은 친척, 형제간이 한두 분씩 생기다 보니까요.
0: 네, 늘어나면서.
2: 아, 나도 F5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관심이 있다는 건 뭐든 좋은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예 고민이고
2: 네네네.
0: 관심일 테니까요. 좋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또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먼저 합창 들으시죠. 내 빛 비추어라.

0: 내빛 비추어라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저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1: 다문화 이주민 하면 피부가 다르고 말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문화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 이분들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과 같은 분들이구나. 새롭게 퐁퐁 솟아나는 맑은 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가 뭔가요?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죠?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다문화 선교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일부 특수한 교회나 전문가들만 하는 특별한 사역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 날아가 해외에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우리 집 앞, 우리 일터, 우리 동네에 찾아와 있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명백하고 위대한 선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다문화 이주민 선교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마주한 가장 가까운 선교지, 가장 가까운 땅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사역의 형태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주민들을 품어 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외국인 예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형적인 한국교회의 소수의 외국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형태입니다. 이런 교회는 별도의 외국어 예배가 없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100%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만약 그 외국인 성도님이 한국어를 아주 잘하신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언어의 장벽 앞에서 영적인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 작은 통역기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라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내에 독립된 외국어 예배부가 있는 형태입니다. 과거 대형 교회들은 외국어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운영했습니다. 영어 예배는 사실 외국인보다는 영어에 관심 있는 한국 청년들과 자녀 교육을 원했던 학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구색 맞추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역은 사라지고 진짜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중국어 예배, 베트남어 예배, 태국어 예배, 그리고 필리핀 이주민들을 위한 따갈로그어나 영어 예배 등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가슴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고 있는 교회들이

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스스로 세운 이주민 교회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척된 교회가 무려 200여 곳이 넘습니다. 공단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 대학가의 유학생들,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이룬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 뜨겁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사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권 고려인 동포들의 교회입니다. 고려인 동포들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전국에 120개가 넘는 러시아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광주광역시에도 벌써 10여 개 이상의 러시아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 또 저녁마다 뜨거운 예배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던 그들이 조국을 찾아왔다가 이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돈 버는 무역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마지막 선교의 기회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뼈를 묻었고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 와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우리의 안방, 우리 앞마당으로 외국인들을 직접 보내주고 계십니다. 물론 솔직한 마음으로 이 변화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옆집 내가 사는 곳 옆에 외국인이 살고 있고 마트에서 생전 처음 듣는 언어를 들을 때 피부색과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을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어색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사랑의 사명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지상 대명령의 부르심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신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의 신호탄입니다. 280만 명의 이주민들은 우리가 밀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해 어색한 시선 대신 따뜻한 미소와 예수 사랑의 손길을 담은 인사를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영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방을 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송도여 다 함께 옹기장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공존인사이트 연구소 열렸습니다. 아, 전득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한국교회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마 99%일 겁니다.
0: 네.
1: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안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러시아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만 120개가 넘어요.
0: 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1: 그리고 매스컴이나 목사님들을 예. 만나면 사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네. 한국교회 부흥이 안 돼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돈을 쓰고 있는데 주일학교가 예배드리기 어렵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외국인 교회를 보면요.
0: 계속해서 늘어나고.
1: 계속해서 늘어나고. 와. 그리고 교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성도님

0: 네네. 한국어 예배에 외국인이 함께하는 형태.
1: 네.
0: 그리고 교회 내 별도의 외국어 예배부 운영 형태.
1: 네.
0: 그리고 이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독립교회 형태. 그런데 이 독립교회들이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1: 네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세 번째 형태인 외국인들이 중심이 돼서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도 우리가 기대해 볼만한 부응이 네.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한두 분의 또 서너 분의 외국인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일반적인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외국인 분들의 형제 자매님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좀 배려하는 게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외국어에 대한
0: 부담감.
1: 부담감.
0: 예.
1: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0: 왠지 말 걸까 봐.
1: 네네네.
0: 예.
1: 근데 사실 영어 단어 몇 마디 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내가 좀 주눅들고 경계가 되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0: 예.
1: 그냥 웃어주고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해도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0: 그러니까 언어보다 중요한 게 환대인 거죠.
1: 그럼요. 예. 표정으로 하는 환대,
0: 예.
1: 한마디 인사로 하는 환대, 그리고 웃으면서 소개하는 환대.
0: 그것만으로도 이미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1: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은 그 주 설교를 복사해서 AI로 한번 5초, 10초면 되거든요. 예, 설교를 번역해서 우리 교회 항상 나오는 그 영어 쓰는 분이 있는데 태국어 쓰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기억하시면서
0: 네.
1: 설교문을 출력해서 나눠주는 거죠.
0: 전달해 주실 수도 있고.
1: 네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서 영적인 성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큰 교회들은 영어 예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어 예배가 정말 영어로 설교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아니었고 젊은이들을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 영어 예배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실제적인 영어 예배가 생기고 그리고 또 영어 예배뿐만 아니라 태국어 예배, 베트남어 예배, 중국어 예배가 생겨서 그곳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0: 네.
1: 이것은 이 세 가지 모델 다 한국 교회에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래요. 많은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언젠가 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언젠가는 할 건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1: 네.
0: 이게 참 쉽지 않네.
1: 네.
0: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월만 가고 있고.
1: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권해드리면
0: 네.
1: 이 세 가지의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역교회에서.
1: 네. 지역교회에 보면 목사님 저희 교회 근처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많이 살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요 한두 명 서너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가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든지
0: 네.
1: 그 성도님의 옆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꼭 있습니다.
0: 굉장히 많아요.
1: 네네.
0: 갈수록.
1: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고 있죠. VIP 초청 아니면 새가족 초청 친구 초청 예배 때 그 외국인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전도하고 초대한다면
0: 네.
1: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문화 사역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선교를 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민족을 이동시키시고 복음의 길을 여시는지 볼 수 있잖아요.
1: 네네.
0: 사실 그 오신 분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곳이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어떤 세미나에서 포럼이었는데 학술 포럼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고려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냐고.
1: 네.
0: 그리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냐고. 왜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흘러가 있었고 목사님들께서 통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음화가 높은 거예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전국에 약 45개 이상의 고려인 지원 단체들이 있어요. 물론 큰 단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전국에 있는 이런 단체들을 가만히 제가 모임을 할 때나 네. 들여다보면요, 그 단체들의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
0: 맞아요.
1: 운영하고 계시고요.
0: 네. 영적 선점을 한 거죠.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영적인 선포를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가는 우리 광주 지역에 또 전남 지역에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곡 1부 끝 찬양이고요. 잠시 후 2부에 또 한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 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의 하나님께 이 시간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인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소수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착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찾아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한 인격적인 차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민을 위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국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 10%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90%의 탈북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훈련뿐 아니라 동족을 위한 북한 선교 훈련이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동족들과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더란 2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는데요. 전두관 목사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죠.
1: 네네.
0: 부활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쁜 소식 전해야죠.
1: 예,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0: 아멘, 아멘. 그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세요.
1: 네.
0: 오늘 귀한 분을 전화로 연결할 텐데요. 어떤 분이신지 목사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아, 네. 우리 오늘 초대하는 분은 신상록 목사님이십니다.
0: 네.
1: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회가 되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한국에도 교회에도 또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많은 또 성도님들이 이 이주민들의 언어의 장벽과 편견 또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상명대에서 이민정책 강의하시고 또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이시고 K컬처 세계로 학교 교장이신 우리 신상록 목사님을 초대해 드렸습니다.
0: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광주 전남 지역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죠.
2: 아, 예. 제가 네. 중학교를 광주에서 공부했어요.
0: 어? 광주요? 네네.
2: 그리고 조선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네. 한 7년간 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광주가 낯설지 않습니다.
0: 오,
1: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2: 예.
0: 네, 친밀함이 예, 있는 신상록 목사님과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오랫동안 다문화와 이민 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섬겨 오셨는데 처음 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 예, 제가 한 6년간 우리 애교부에서 애교부 선교회 사목을 지냈는데요. 그때가 2003년, 2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선교회 회원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민정책을 공부하고 전공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균형 있는 그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0: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이제 심화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른 그들을 지원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 전망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성결대학교의 행정학과에 이민정책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법무부와 함께 협력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지금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얼마나 진입됐다고 보시고 현장에서 보실 때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 뭐 언론에도 잘 알려져 있고 수치상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체류 외국인이 280만 명을 지금 현재 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인구의 약 6%가 되었다라고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렇고요. 또 전국 지자체 보면 현황을 보면 거의 뭐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주 외국인이 제조업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에 산업 인력, 경제 인력으로 거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보면 다문화 사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만 봐도 뭐 20명 신생아 20명 중에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고 또 한국의 일부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뭐 막 소멸 문을 닫

0: 하는데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 이주민 자녀들이 그 빈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로 봤을 때나 수치로 봤을 때나 정책으로 봤을 때나 다문화 사회가 진입이 되었다. 특별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민 사회냐라고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준 이민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순환 단순 인력 이 순환하는 그 정책에서 이제는 정주하는 정책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봤을 때 우리가 준 이민 국가의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주민들의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우선 뭐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언어장벽으로 인한 교육의 악순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부모의 언어의 한계가 자녀의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자립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동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죠. 예, 제도적으로 그렇고요.
1: 네.
0: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숙련 기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 전문 인력을 지금 많이 지금 보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 노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자립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차별과 배제, 편견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 제노포비아 같은 혐오를 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은근히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선을 긋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이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렇구나. 한국에 왔으면 한국 방식대로 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이 있죠.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역량이나 전통을 존중해주기보다는 한국화하라는 거죠. 동화주의죠. 그러니까 일방적 동화에 적응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다. 뭐 행정사각지대 지역 격차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의 불안정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고요.
1: 그런 상황
0: 결론적으로는
1: 속에서
0: 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고 싶고 능력을 펼치며 성공하고 싶어도 기회와 지위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용화제 같은 경우는 자유취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터를 세 번 이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이거 사인해 주지 않으면 뭐 거의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1: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울 상명대에서 이민정책 강의하고 계시고 지금 한국 사회가 단순한 노동력 수급을 넘어서 사람을 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의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0: 이제 정부에 보면 지난 그 3월 3일 날 2030 우수 정책을 발표했어요. 거의 한 20년 만에 발표한 건데, 이건 너무나 경제적인 측면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일부 인권 시민 사회 단체에서 이주민들을 너무 도구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문 우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지금 한 고용허가제가 지금 채택이 된 이후에 2004년 이후에 보면 단순 인력 그 비숙련 노동자를 계속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3대 업종에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그런 경제 그 개발 그 과정 속에서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너무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치우치해서 보다 보니까 이해관계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1: 네.
0: 또 특히 기독교 선교적 대상으로 목회적 대상으로 품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그들의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또 문화와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적 사회적 그런 말하자면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1: 네.
0: 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이제,
0: 기독교는
1: 네.
0: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똑같잖아요.
2: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조차도 종합적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또 선교적 시각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을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그들과 함께 사는 종합적 전인적 그런 것은 그런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2: 네. 예, 이제 선교적 차원의 말씀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 예, 현재 다문화 선교가 한국 교회의 중요한 미래의 대상 사명일까요? 현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1: 네.
2: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다문화 선교가 한국 교회의 중요한 미래 사명인 건 사실인데 미래 사명이 아니라 현재 사명 아닌가요?
1: 네.
2: 아, 그렇군요.
1: 현재 사명.
0: 네. 그렇게 보고요.
1: 예.
0: 단순히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는 한 20년, 30년이 넘었죠. 우리나라에 이주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는 물론 긍휼도 필요해요. 복지도 네. 필요한데 네. 그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도와줘야 된다는 불쌍한 이웃이나 어떤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좀 과감히 벗어나서 이제는 선교적, 목회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반자라는 생각,
1: 네.
0: 예, 어떤 우리의 파트너라는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좋은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전문 일자리. 그래서 단순히 그 국률에서 이제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도 이주민들도 이제는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1: 오, 네.
0: 예, 그래서 지역사회가 지금 소멸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시선이나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사회적 중심축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
2: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0: 들을 해 오셨는데요. 실제 목사님 사역 현장에서 만난 이주민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된 그런 사례들도 있는지.
1: 아가 지금 갑자기 끊어졌어요.
0: 네.
1: 목사님께서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0: 우리 네, 신상록 목사님께서는 네. 다문화 이주민 정책의 전문가이세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나 또 관계기관에서 다문화 이주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만들 때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현장에서도 직접 사역하시지만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고 또 이것을 점검하는 일을 매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ABC 극동방송에서 오늘 신상록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어떤 하시는 말씀이 어렵게 조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어가 어렵다든지 뭐 그런 경우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사실은 이주민 선교를 하는 이주민 선교사나 또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할 때 정책을 매우 잘 알아야 될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법무부의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외교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면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드디어 전화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목사님.
2: 네.
1: 네, 그래요.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목사님과는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눠야 되는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 또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2: 아, 예, 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한국사회가 매우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펼쳐야 될 아주 긴급한 사명은요.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거의 60대 이상의 성도들이 거의 한 7, 80% 되고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지금 올라오는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이주 배경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고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이주민들을 그 어떤 경제적 도구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 그런 다문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1: 네. 그리고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얘기하셨고요.
2: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이 모이지 않습니다.
1: 네.
2: 특별히 선교학과에 한 명도 안 모입니다. 거의.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 앞으로는 그 교육전도사 시대가 아니고, 다문화 그 전문교육사의 그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학교에, 그런 제도가 만들었으면 좋겠고,
1: 네.
2: 그래서 좀 더 그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국가를 함께 섬기고 책임진다는 교회 역사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그래요. 아,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지금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기회에 목사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요.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 귀한 또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빛거울 광주 극동방송이 그동안 참 큰 지역 복음화와 그 지역사회를 리더하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역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0: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전받고 인도받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2: 네,
1: 네.
2: 네, 오늘은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이민정책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또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이시고 K컬처 세계로 학교 교장이셨어요. 다문화 이주민사역 전문가 이상록 목사님이셨습니다.

0: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영어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예. 그래요.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람을 이용하는 거,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이익과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보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요.
0: 네, 특별히 우리에게 온 귀한 분들을 보는 시선을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예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대관 목사님이셨어요.
1: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모습이 1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말은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경 분명히 그 짐승에게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탄 혹은 적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마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 구글에서 들어가서 이 사탄의 이미지를 검색해 보았더니 저는 다양한 모습들로 사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여러 모습 가운데 진짜 사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AI에게, 제미나에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 바다 짐승, 거짓 선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이런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고 있고 그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말을 하는 요창한 말을 하는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입에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런 모습으로 물론 상상으로 그려낸 그런 이미지이긴 하지만 마귀나 땅의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어떤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땅의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우리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코스프레하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진짜 천사 같고 진짜 목사 같고 진짜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쉽게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보면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 용갈이라고 하는 우리 어렸을 때 용갈이라고 그래요. 입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식으로 그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 말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사람들 사탄이 그렇게 이런 협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거라고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서 불을 뿜어내면서 아주 협박적인 무서운 말을 하면서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그러면 하와가 절대로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포악하고 난폭하게 말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인을 다시 보면 땅에 이 짐승으로 나타난 자 사람들 앞에서 아주 뭔가를 막 말하잖아요. 막 말하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 받는 듯한 감동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가 한 말은 다 뭐야? 사탄의 말이지요.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예민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대단한 분별력이 별로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란 말에 겉모습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듯하고 말도 아주 은혜스럽게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고 거룩과 경건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본질이 실제로는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 대단한 이적과 능력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였는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오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큰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까지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 그 기적은 누가 행한 기적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잖아요. 또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슷한 이적을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그걸 보면서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여러분이 안 속을까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인 모든 온갖 그 유창한 종교적인 언어와 거짓된 경건, 이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사탄에게로 끌고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짐승이 땅에서도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땅이 여자를 돕는 그런 장소로 나오거든요. 용이 이 남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게 한 이 교회를 해치기 위하여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자 땅이 어떻겠어요?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나온 모든 물을 다 삼켜버렸지요. 그처럼 땅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혹은 교회 친화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땅에서 어린 양 같고 말을 용처럼 아주 잘하는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노골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적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권세와 세력으로 나타났었는데 영그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아주 교회 친화적인,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사탄에게 형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게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앞에 있는 권세들이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했을 때는 오히려 순교하면서까지 그 신을 잘 지켜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제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항상 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항상 당했지요. 우리 함께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언어를 사용하고 교회 시스템 가운데 들어오고 성경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경건을 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가 아니라 사탄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표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방하며 경건과 성경과 예수와 복음을 표방하며 환한 미소를 띠고 진짜 양인 것처럼, 진짜 목자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속이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본문대로 한다면 모습은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속이는 말, 미혹하는 말, 거짓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교묘한 말과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정권에 굴복하게 만들고 세상의 부요와 쾌락에 굴복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혹은 세상의 억압과 압제에 항복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것이 바로 그분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잘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 마음속에 본래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그걸 건드려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으면 그들 안에 감추어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제들 안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대화하면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따먹고 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로 보였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따먹고 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믿어져서 그걸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배를 굴리고 있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이 시험이 무서웠던 것은 예수님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런 시험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배를 굴리고 있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사탄 시험에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지만 마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꼭대기로 데려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봐. 네가 다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다 너를 우르러 올 것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어. 다시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온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 온 것은 결국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근데 뭐 십자가 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한테 절만해. 아담이 내게 넘겨준 모든 세상 권세 내가 너한테 다시 다 돌려줄게.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욕망인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와 인기와 명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요한서도 뭐라고 경계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이고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땅의 짐승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 뺏기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어요. 물질, 세상 권세, 명예, 인기, 즐거움, 세상이 주는 힘, 그런 것들은 그것 자체를 경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뜨리고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야 하는데 그런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코 협찬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여러분 뭐 더 좋아? 뭘 더 좋아하세요? 힘들게 예수 믿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는 워낙 좀 쉽게 예수 믿고 싶어 하잖아요.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면서 예수 믿고 싶어 하세요? 섬김 받으면서 예수 믿고 싶어 하시잖아요. 매번 죄와 잘못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받으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예수 믿고 싶어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이 거짓 선지자 파고드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필요가 회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려고 그래?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더 쉬고 편한 길이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에 오면 그 길을 알려줘. 더 높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 넌 특별한 존재잖아. 넌 존귀한 존재잖아.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열심도 사탄이 미혹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속고 거짓은 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 아예 이 신앙에 열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열심이고 성경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좀 더 깊은 비밀을 깨닫고 싶어하고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말한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거 우리가 가르쳐줄게. 기성교회가 깨닫지 못한 거 우리는 다 깨닫고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 실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로 와. 종말의 비밀을 다 풀어서 알려줄게. 그런 맥락에서 신앙적인 열심이 좋은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아는 지식이고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바로 믿는 그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원래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깨어있지 못한 마귀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귀의 술수와 술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보십시오.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유창한 달변가예요. 교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잘 찾아내,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줍니다. 거기다 놀라운 능력까지 행합니다. 불을 명해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그 거짓선자의 역사를 우리가 파괴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결정적인 방법이 있지요. 뭐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열매를 보면 합니다. 그 신앙과 인격의 열매입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도 인격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잘 분별해보고 그들에게 속아서 영혼을 빼앗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이 시대의 짐승에 절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666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람들을 미혹에 해서 칼에 상했다가 다시 사는 그 짐승을 예배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이 몇이든 다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고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힘과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혹은 제국주의, 혹은 공산주의, 무신론주의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느냐? 항상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세상의 정치적 권세와 사상과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적인 이론들입니다. 제국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한때 분명히 지난 것 같은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양상으로 다시 되살아납니다. 하늘을 대적하는 사상들 다 사라진 것 같다 다시 살아나고 하늘을 핍박하는 그 권세들이 다 무너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이 교만한 정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땅의 짐승이 하는 일이죠. 거짓선자 한 그 표시가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자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 666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중 가장 이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게미트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숫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자가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 본래 아라비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개발된 거예요. 인도에서 개발된 것인데 이게 당시 상술이 가장 발달했던 이 아라비아로 넘어가면서 이 수학의 체계 안에 그 숫자가 받아들여지고 이게 거기에서 발달되면서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게 바로 이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수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에게 아예 없었을까요? 사람이 살아있는 세상에 이 수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두 살, 세 살만 된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숫자를 뭘로 표현을 했느냐? 각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알파벳을 가지고 그 숫자를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

그 글자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1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2인 것이, 기말 그러면 그게 3인 것이, 달렛 그러면 4인 것이요. 헬라어에서도 알파 그러면 1이 되고, 벳 그러면 그게 2가 되고, 그리고 감마 그러면 그게 3이 되는 거예요. 로마자는 우리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I자 하나 그러면 그게 1, 2개 그러면 2, 3개 그려놓으면 3.

통하여서 글자의 조합을 통하여서 수의 양을 나타내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666이라는 이 숫자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풀어보니까 그 결론이 네론 카이사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그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 로마 이름이에요. 거기다 이걸 히브리어 글자로 바꾸고 또 거기에 어떤 글자는 순서를 바꾸고 해서 억지로 이 666, 그러니까 네로가 666이라는 것을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글자를 배열한 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지요. 이건 좀 터무니없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666에 대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베리칩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verification chip이라고 하는 그 인식하는 어떤 사람을 인식하는 칩,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어떤 정보를 하나의 칩에 담아서 그 사람의 이마나 손등에 인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그 신분을 확인하고 이게 있어야 그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 꼭 그 비슷하잖아요.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서로 매매를 못하게 했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 666이라고는 정말 그런 것이냐. 항상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숫자 해석은 항상 전체 문맥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숫자로 의미하는 어떤 상징 의미가 있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2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 사람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인 것이고 4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는 세상이지요. 동서남북 사방 아니에요?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4입니다. 6은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수에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그렇지만 결코 7에 미치지 못하는 사탄의 수가 6이고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10은 충만의 수고 12는 선택의 수고. 본문에서 이 6이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뭐예요? 777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전하는 사탄의 도전을 의미하는 사탄적 삼위일체의 수가 바로 이 666이라는 숫자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그 표를 사람들의 오른손 이마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받게 하는 거예요. 사상을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에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삶과 행동을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흉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 택하신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셨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보면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사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말. 그런 거 하면 오늘 말씀이 이게 사람의 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다.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호모데우스처럼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들. 극도의 인본주의적 사상. 요즘 보면 세상의 모든 것, 과학, 교육, 문화, 정치, 철학, 예술, 심지어 종교, 여행, 인본주의로 가득 차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런 사상이 세상에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다. 회개 없이도 구원과 회복이 가능하다.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666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사탄의 표를 내게 받지 않았을까?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사상과 마음과 정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믿음 안에 경고의 서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이지 짐승의 표시를 받은 자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관과 가치관과 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이지

0: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거절하고 내가 우주와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고 모든 모임에 있어서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그게 사탄적인 사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조직, 자기중심적인 세상, 자기중심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려고 했대요.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늘날 그 양산이 더 독해지고 발전해서 이제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남의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게는 그런 경향성이 없느냐. 만약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좌를 두지 않고 나 자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 한다면 그게 바로 666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 것이고 내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면 그게 바로 666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 행동, 인생의 목표와 반향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붙들고 세상의 인정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고 지금은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서 깨어있어야 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신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81편 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찬양을 때로는 운율이 있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늘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 슬픔, 고통, 좌절, 즐거움, 행복, 어느 상황이든 나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마음은 울적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찬양을 하겠어요? 그치만 그럴 때는 가만히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대견하고 기특하게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고 다정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꾸밈없이 지금 있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이 소리치셔도 좋고요. 그저 말없이 시간을 드려도 좋으니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편하게 털어놓고 위로받는 오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0: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며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귀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 하나님은 힘이 좋은 일을 이루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응답에 힘이 좋은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또 시작하는데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신실하고 진실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잔뜩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날개 아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 동안 품어주시니 살아갈 힘과 위로가 있어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환경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심령이 있으며 하나님 또 해결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저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힘을 구합니다.
0: 아멘.
1: 주님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기도의 호흡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0: 아멘.
1: 생명력 있게 살기로 나옵나니
0: 아멘.
1: 아버지여 우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0: 아멘.
1: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환경을 고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0: 아멘.
1: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로 나옵나니 아버지 오늘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만족하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소망이 되며 은혜 가운데 나가기로 나옵나니 아버지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 방송 가족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과 장애물들을 잠잠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2814번님. 큰딸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잘 경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물질적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조속히 해결되길 원하며 이럴 때일수록 사위와 딸이 더욱 기도에 무릎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우리 2814번님의 큰따님 사업장 주님의 은혜

0: 제대로 얼른 회복돼서 정말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딸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로 하나님 지금까지 잘 경영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딸의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최근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알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려움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어머니가 그 하나님 사업장에 하나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딸과 사이가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부유함은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부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루는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아버지여, 그리옵나니 하나님 따님과 하나님 사위분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물질의 얼음의 굴레를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풍성히 하시고 그래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주여,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기도응답의 좋은 소식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6347번님. 저희 어머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저번 주 토요일에 응급실도 갔었는데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하지정맥과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또 붓기도 빠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아멘. 하나님, 우리 6347 성도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응급실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필요와 하나님 아버지여 또 그곳에서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하나님 부은 다리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 붓기와 하나님 아버지 그 부종이 하나님 아버지여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심이 어머니의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한마디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응답의 제단 위에 하나님 놓여있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고쳐주시어서 하지정맥과 하나님 아픈 무릎관절이 온전히 나아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을 붓게 하는 모든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0: 아멘.
1: 모든 붓기와 그 혈류의 흐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취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께서 강력히 보여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머니와 함께 취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

0: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 자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어머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은혜를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할 힘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또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겸손과 믿음의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2745번님, 심윤수 6월 4일 목요일,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1차 면접 가운데 차분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면접관을 대할 때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잘 대답할 수 있는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아드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지금 시간대면 이동 중이시거나 뭐 식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됐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도처럼, 기도 제목처럼 정말 차분하게 주시는 지혜 가지고 잘 대답하고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심윤수 하나님 형제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부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나님 면접을 봅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면접을 보기에 가장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준비한 것들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게 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하나님 상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어서 협통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윤수 형제에게 그 다니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하나님 면접관들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이 하나님 우리 심윤수 형제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상황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리하여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형제님이 보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면접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감사와 기쁨과 감독의 감동에 하나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그 심령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심히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그 인생을 향하여 위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3468번님 저희 딸에게 연약한 육체를 주셨을 때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소원했습니다. 딸과 제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 비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도 여러 사역들 준비 중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건강과 힘을 주시고 아이의 사역을 통해 가정과 크고 작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우리 3468 성도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소원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 없나니 하나님 딸과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0: 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걸림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고자 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옵나니 주님의 능력 가운데 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그 딸이 아버지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따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 아름답고 하나님 능력 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600번님. 샬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남동생 가족이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해주시고 6월 20일 취업시험을 앞두고 있는 조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합격을 허락해주세요. 아, 정말 이 남동생 가족의 영혼 구원과 또 조카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미처 다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우리 구육 공공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가족 구원의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동생의 가족 가운데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예배하고 계신 그 은혜에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6월 20일 취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그 취업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합격에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오늘 여러 기도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굴레를 하나님 그 결박을 꺾어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생 가운데 심히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환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바쁘고 정신없는 오늘 하루 가운데 기쁘든 슬프든 좋든 안 좋든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오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에 7721번, 010-6640에 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범사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수고하고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가장 귀한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을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가장 귀한 보화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음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가난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재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재물은 붙잡았지만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너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가장 큰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는 세상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귀한 부화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까? 복음 안에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재산의 특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모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아무도 재산을 가지고 영원으로 갈수 없죠.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농사가 대풍년이었습니다. 더큰 창고를 짓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대로 찾으리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창고는 준비했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셨다. 아멘. 세상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조차 뺏을 수 없는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죠. 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난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 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은행 통장을 보고 부자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가졌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소망을 가졌고 세상이 알수 없는 영광과 부요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0: 사람이다. 아멘. 세상의 형편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크기가 우리의 부요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가장 큰 부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 더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배제를 거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이주민 교인에게 이름 대신 국적을 붙여 부르거나 언어적 편의를 이유로 예배와 식탁 공간을 분리하는 관행은 한국교회가 친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무의식적인 미세차별에 속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지난 2일부터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자와 선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공동체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구미국제교회 권주훈 목사는 이주민을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비대칭적인 위계 관계가 고착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목사는 교회의 예배와 리더십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주민들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길강목 사무소장은 다국어 주보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통해 교회가 돕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 역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이 1억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소통하는 복음의 연대가 세계 선교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현재 위로와 치유 중심인 강단 흐름 속에서도 성경 본문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선포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전국 담임 목회자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현재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 주제는 위로와 격려가 47%로 가장 높았으나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주제를 묻는 질문에는 목회자의 61%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를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식에 대해서도 담임 목회자 10명 중 6명인 60%가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한편 닮고 싶은 은퇴 설교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7%에 달해 세대 간 설교 전통 계승의 약화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총신대 주종훈 예배학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회복이라며 목회자는 성도가 원하는 요구와 필요한 신앙 핵심 사이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는 후배 목회자들이 원로들의 목회 헌신과 장점을 주도적으로 찾아 배우려는 성숙한 태도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쟁과 소송 만능주의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법조인이 중심이 돼 대화와 경청으로 상생을 이끄는 사법조정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국조정인협회 회장 문용호 장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년 법관 재직 시절 두 사업가의 금전 분쟁을 고아원 공동기부라는 대안으로 해결한 일화를 소개하며 아무리 훌륭한 명판결도 초라한 화해만 못하다는 사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회장은 민사소송의 75%를 조정으로 끝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조정 성공률은 5% 미만이라며 협회를 구심점 삼아 조정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송 사건의 절반 이상을 화해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회장은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이 형제 간의 화해를 무엇보다 강조하셨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었다며 정치적 생각이 다른 이들까지 공생해야 할 이웃으로 인정하는 경청의 지혜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일 미국 하버드대 교목 이금하 박사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한 청년들의 신앙 정체성을 정립하는 특별 체플을 진행했습니다. 강단에 오른 이금하 박사는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이 부리는 도구일 뿐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선포했습니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역시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학생들이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사는 지방 청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불법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단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교주에게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부터 3년간 신도 5만 명 이상을 책임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천지 총회 본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명부를 확보했으며 고동환 전 총무를 소환해 지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이단 집단의 정치 권력 침투 행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고린도는 화려한 항구 도시인 동시에 도덕적 부패와 수많은 영적 유혹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센 세상 풍조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흔드는 극심한 시험을 마주하며 영적으로 깊은 곤고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빚기 위해 주시는 연단과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던지는 악한 유혹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파멸로 밀어넣는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삶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며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유혹을 대면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의 과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주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감당할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모든 시험을 바꾸셔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교통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군에 귀농해 보려고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원치선 집사입니다. 상추, 치커리, 옥수수, 달걀, 파, 쪽파, 미나리, 곰치, 명이나물, 자연 퇴비를 이용해서 직접 재배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도 좀 심어봤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귀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원치선 집사님을 만납니다.
2: 세상에서 병들고 지쳐서 힘들었을 때 귀농을 결심을 했고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또 곰배령 산줄기라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이곳에서 또 마음껏 자유처럼 춤을 추면서 도심에서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찬양 마음껏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3: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원 집사님은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갔죠.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병들고 지쳐서 낙망해서 진짜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 고향의 선배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계신 선배님이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경책을 딱 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딱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고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45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13년 하고 있습니다.
3: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선 집사님을 이렇게 살리셨고 몇 년 후에는 부근 김광수 집사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2: 저희는 그냥 절에도 다니고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그러고 다녔고 남편은 무신론자였어요. 4년 전에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남편을 놓고 눈물로 많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때가 돼서 이렇게 돼서 황혼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은 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성경을 식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3: 신앙생활의 멘토셨던 조건회 목사님을 원치선 집사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2: 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능교회에 출석했거든요. 저희가 강원도 인제로 와가지고 자주는 못 나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조건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멘토셨고요. 성도들 1대1 교육과 출애굽기 공부와 사도행정 공부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거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0: 있었을까요?
1: 아우, 극동방송은요, 정말 정말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이제 극동방송 이제 FM 106.9 채널을 그냥 습관처럼 운전하면서 이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뭐 해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임도 모이기 힘들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극동방송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 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요즘은 앱으로도 듣고 있죠. 신앙이 우리가 날마다 뭐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찬양이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틀으면 좀 힘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렇지. 그랬구나.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방송을 듣게 되더라고요.
0: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 전파 선교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권합니다.
1: 성경을 읽고 주님과 깊이 성경 속에서 교제하다 보니 전파 선교사가 이렇게 깊은 말씀으로 일파만파되면서 우리를 깨우침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있을 즈음에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전파 선교사로 후원금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뿌듯했던 것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극동방송을 사랑하게 됐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 요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동참해주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0: 극동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의 믿음의 동역자이며 매일 함께 큐티하시는 오진수 간사님, 하봉강 간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며 함께 동역하시는 간사님들 가정에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진수 간사님, 힘들 때 또 어려웠을 때 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늘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신 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을 이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로, 헌금으로 헌신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했고, 수고하고 기도한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꼭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1: 복음을 함께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원치선 집사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1: 네.
0: 하지만 북한도 출산율 때문에 큰 고민을 갖고 있나 봅니다. 여성들에게요. 식량 배급을 더 줄 테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아라 라고 장려하고 있다고 해요.
1: 요즘 이 북한에서도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집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0: 예.
1: 근데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더 준다는 이 기준이 무려 5명 이상 출산이라고 해요.
0: 요즘 시대. 네.
1: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한 북한에서 인구도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하는 게 꽤 큰 문제인가 봐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큰데요.
1: 네.
0: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또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자녀를 포기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었는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알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북한뿐 아니라 우리 남한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한 일상 가운데 다음 세대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0: 아멘.
1: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보다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0: 아멘.
1: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정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

0: 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런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할게요.
0: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릴 거예요. 샵 1069,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얼른 들어오세요.

0: 밝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듣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음성으로 찬송 함께 했습니다.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조 전해드렸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만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세상을 다들 만들어주고 싶을 텐데
1: 네.
0: 뭐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남북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나라여만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저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는데

0: 2126님께서 다음 세대가 꿈꾸며 자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0: 보내주셨어요.
1: 아멘.
0: 이런 너무나 귀한 기도문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한 줄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1: 네,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를 함께합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함께하셨고 안성에서 또 광주에서 전남 광양시에서 양평에서 언니도 오셨어요. 자, 포항도 그리고 원주도 강릉도 부산도 얼른 들어오십시오. 우리 251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네. 대전 유성에서 듣고 계시대요. 나라의 경제가 좋아져서 복지가 좋아지면 출산율이 좀 높아질까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맞아요. 집값도 좀 안정이 되고. 진짜 요즘에는 다자녀가 두 명인 맞아요. 가정이면 그렇다면서요.
0: 여기 그 대한민국에서는 두 명 이상이 다자녀여서 네. 정책 같은 거 보면 다자녀 혜택.
1: 맞아요.
0: 이게 두 명부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도 이제 두 명 이상을 찾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 내놓은 정책이 다섯 명 이상을 낳아야 네,
1: 사실
0: 뭔가 해주겠다.
1: 이게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냐면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는데
0: 맞아요.
1: 다섯 명 이상 나으면 식량을 주겠다. 거의 안 주겠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0: 그리고 식량만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됐는데 함께 계속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5130님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2548님도 주셨어요.
1: 자, 우리 남북한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요. 올해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0: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퀴즈 시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계신 청취하고 계신 그 지역도 같이 적어서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려고 했더니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이 하나 둔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사촌들이 형제들끼리 놀면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거 볼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미어져요 하셨는데 그래요. 하나 막 낳고 하나만 잘 기르자 이런 마음이 크셨을 텐데
0: 네.
1: 이제야 후회되신다면
0: 둘째는 안 될까요?
1: 북녘의 아이를 마음으로라도 좀 입양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0: 온누리워십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네. 오늘의 퀴즈 북한어 표현 하나가 무슨 뜻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정답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대화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오늘 당신 설거지 당번인 거 알지요? 혹시 꿈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1: 금떼다니. 아니야, 내가 언제 꿈을 그렸다고 그래? 빈둥빈둥해 보여?
0: 아니, 무슨 말이에요? 금떼다라는 말 모르나요? 얼른 설거지나 하시라요.
1: 할 거예요. 이따가.
0: 아하, 이렇게 또 미루다가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꿈떼는 거란 말이에요. 말은 한다 하면서 맨날 이따가.
1: 아, 자기야, 나 아까 방금 밥 먹었잖아. 이게 배부르단 말이야. 조금만 쉬었다가 밥알 눕혔다가 할게, 응?
0: 안 돼요. 앞으로 꿈때면 벌점 매길 거예요.
1: 벌점? 아, 안 돼. 벌점 매겨서 뭐 하게.
0: 벌점이 세 개나 쌓이면 내일 고기 반찬 없는 거예요. 알겠죠?
1: 안 돼. 알겠어. 지금 할게. 지금 바로 할게, 자기야.
0: 네, 지금 바로 합니다. 우리 집 설거지는 꿈때기 금지.

0: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남편이 좀 잘 도와주고, 아니, 도와준다는 표현 아니죠. 남편이 하고 해야죠.
1: 그쵸, 그쵸. 함께 해야죠. 함께 네. 해야죠.
0: 자, 굼때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0: 우리가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 의미 아니에요. 자, 굼대다 1번.
1: 동작이 느리다.
0: 동작이 느리다라는 뜻일까요? 2번.
1: 대충 모면하다.
0: 대충 모면하다. 그러니까 어떤 때 하냐면 뭔가 난감하고 네. 하기 싫은 일이 이제 생겨가지고 핑계 대고 싶을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1: 아, 근데 이 상황이 네. 오늘 좀 헷갈린가 봐요. 저희가 보기 내드리기도 전에 이 오답을 정답으로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0: 네.
1: 이게 좀 저도 처음에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0: 그렇죠.
1: 이 오답 뜻인 줄 알았는데
0: 뭐 느리다.
1: 맞아요.
0: 네, 게으름.
1: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될 때 아, 참 이러면서 막 그냥 때우는.
0: 네.
1: 이게 아예 몰라 몰라 하고서 때우는
0: 야,
1: 그런 의미.
0: 회사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얄미운 사람인데 집안에도 이런 아, 일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어
1: 대충 이렇게 막
0: 아유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할게. 그래놓고 결국에는 손가락 안 하는 확 혼나야 돼요. 자 굼떼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1번이
1: 동작이 느리다.
0: 동작이 느리다라는 뜻일까요? 2번이
1: 대충 모면하다.
0: 대충 이걸 피해서 모면하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힌트 또 드리지만
1: 네.
0: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뭐 숙제처럼 과제처럼 책임이 있는데 그냥 막상 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리고 아유 알아서 할게. 약간 피 성향이신 분들.
1: 아 즉흥적. 그리고 이게 굼이 사실 네. 저희는 굼뱅이가 있어서 여기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1: 뭔가 이게 좀 금방 때우는.
0: 아.
1: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8804님은 7살 딸이 요거래요 하시면서
0: 오. 오. 맞추셨나요?
1: 대단한데요.
0: 네, 지금 뭐 오답이 좀 딴 날보다 많긴 하지만 여러분
1: 많아요.
0: 예, 문자 보내고 이렇게 참여하고 뭐 또 복음통 위에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굼떼시면 안 돼요.
1: 아 그리고 8417 네. 님이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유유라고 눈물과 같이
0: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 방송 선교 함께 하시고 복음통 위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미루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1: 그렇죠.
0: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목요일의 코너 이어드리겠습니다.
1: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0: 남북한 출신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폭순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7: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 지금 3만 5천 명?
0: 역시 네. 우리 극도 아카데미 잘 배우신 수료생답습니다.
4: 3만 5천 명.
0: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4: 맞아요.
0: 어떠세요?
5: 맞아요.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걸 좀 숨기시는 분들이
5: 네.
0: 많죠.
5: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4: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4: 아, 그렇습니다.
0: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8: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네.
8: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5: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5: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5: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0: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5: 네.
0: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 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0: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4: 그렇죠.
0: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4: 그렇죠.
0: 우리 그렇죠.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5: 네. 맞아요.
4: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0: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맞아요. 방법이라든지.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 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네. 오늘 이 세 분,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정실님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2: 탈북민 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네. 정말 순수하세요.
3: 맞아요.
2: 네, 정말 순수하시고 이분 뭐 때가 묻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맞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맞아요.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네.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1: 너무 정이 많죠.
2: 정도 많으시고 네. 또 사람 챙겨주시는
0: 맞아요. 맞아요.
2: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0: 맞죠.
2: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1: 오히려 맞아요, 이제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2: 맞아요.
1: 때문에
2: 네.
1: 여기에서
2: 맞아요.
1: 쉽게 사람에게 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2: 있어요.
1: 거거든요.
2: 네. 외롭고 하시니까.
1: 네. 네.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2: 네. 정도 네. 많고.
1: 네. 어떠세요?
3: 이게 확실히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 맞아요.
3: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1: 네.
3: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순수함이
2: 맞아요.
3: 있다 보니까.
1: 근데 이제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다가가고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그렇죠.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2: 맞아요. 맞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1: 맞아요.
2: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0: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1: 네.
0: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 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2: 네.
0: 기대가 있습니다.
1: 또 반대로는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0: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1: 그래서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2: 그리고 탈북민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1: 이거 중요하다.
2: 네, 같이 그들이 어떤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0: 맞아요,
2: 같이
0: 맞아요.
2: 나누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
1: 사실은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2: 그렇죠. 네.
1: 함께 빨리
2: 맞아요.
1: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2: 네.
1: 하는 건데
2: 네.
1: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2: 그렇죠.
3: 맞아요.
1: 그분들의
3: 맞아요.
1: 어떤 뭐 생활 또
2: 네.
1: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0: 맞죠.
2: 네.
1: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2: 네.
1: 시각이 좀 차이거든요.
2: 네.
3: 실제로 탈북민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이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도
1: 좀 비슷하다.
3: 많이 네. 하시잖아요.
1: 부담스러워하시죠.
3: 네.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으로 탈북민 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3: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0: 맞아요.
3: 그렇게 깊어지면 뭔가 그런 게 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2: 네.
3: 예.
1: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외모라든지
0: 맞아요,
1: 말투라든지
0: 맞아요.
1: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2: 네.
1: 또는 뭐 요즘엔 뭐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 짓잖아요.
2: 그렇죠.
1: 나누잖아요.
3: 네.
1: 이거는 하나님의 이 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2: 네.
1: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0: 벗어나셔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0: 특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1: 그런 네. 맞습니다.
0: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엔 탈북민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0: 오.
1: 그냥 같이 아. 예배드립니다.
0: 맞아요.
1: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2: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1: 네.
0: 탈북민 분들만 따로
1: 그럼요.
0: 예배 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1: 맞아요.
0: 필요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점차 함께하는
1: 네.
0: 그런
1: 네.
0: 훈련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중요해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네.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0: 네.
2: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0: 그럼요.
2: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2: 왜냐하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좀 더 고민해보려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2: 네.
0: 항상 생각을 하자.
1: 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는 탈북민 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 네.
0: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2: 네네.
0: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일단 저는 그 사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0: 맞아요,
3: 인지하는
0: 맞아요.
3: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3: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0: 네.
3: 가족이
0: 네.
3: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같아요.
2: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1: 네.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0: 네.
1: 네.
2: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너무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0: 그냥 가볍게.
2: 맞아요.
0: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3: 네. 정말. 맞아,
0: 북한에선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네. 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1: 네.
0: 오늘 어땠어? 쟤나 한 주 잘 지냈어?
2: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분명 네.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1: 맞아요.
0: 되거든요.
1: 네. 맞아요.
0: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네.
0: 탈북민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1: 네.
0: 조금씩
1: 네.
0: 조금씩 한 번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3: 네.
0: 큰 문제 없이
2: 진짜 맞습니다.
0: 정말
2: 맞아요.
0: 하나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1: 네.
0: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3: 영수,
2: 복순이,
1: 정실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1: 너와 나의

0: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 텐데요. 굼떼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1: 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굼떼다 무슨 뜻일지 1번이 동작이 느리다, 2번이 대충 무면하다.
0: 네, 많은 분들이 찔림을 받고 계신가 봐요.
1: 아, 이게 뭐 느려서도 대충 모면해서도 네.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굼떼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특히 이 집안일 서로 나눠서 하기로 했으면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일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나는 이거 이렇게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좀 하기 귀찮으니까
1: 네.
0: 아,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럴 때 그쵸, 쓰는 말 굼떼지 맙시다.
1: 그래서 한 분은 네. 철저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일도 굼떼게 해서는 안 되고
0: 아멘.
1: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는데
0: 네.
1: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좀 힌트가 될 거예요.
0: 그럼요. 들어가시면 다른 분들이 남긴 문자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학수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추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저희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그래서 오늘 이 선물 가운데 어떤 분이 당첨받으셔서 가져가실까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굼때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대충대충 무면하다.
0: 맞아요.
1: 입니다.
0: 굼뜨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거는 좀 느릿느릿하는 거고 네. 굼때다는 대충 난감한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을 모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1: 오늘 초등학교가 방학을 했나요?
0: 벌써요?
1: 초등학생 친구들이 같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0: 네.

0: 방학일지 현장 체험학습일지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이번이요 하면서 또 7320님도 같이 맞춰주셨고요.
1: 네.
0: 아 저도 조금 찔리네요 주님 하시면서 1324님도 정답을 2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1: 네. 오늘도 저는 굶뛰지 않고 일하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950님 문자 주셨고요.
0: 고향이 평양인 할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느린 동작을 보시며 굶떠 왜 이렇게 굶떠
1: 맞아요
0: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1: 이때는 굶떠가 맞아요. 근데 굶떼 굶떼다 네. 이거는 모면할 때 대충대충 하기 싫어가지고 미룰 때 쓰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딸 집에 와서 앉아서 오해피데이 들으면서 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케이블카 다니는 모습도 보고 빨간 등대도 보이는 멋진 집입니다. 정답 2번 같아요. 2144님 문자 주셨는데 어느 동네예요? 이렇게 멋진 동네가 어딜까 궁금합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0: 우리 아내가 대충 설거지해요 하셨던 0511님께 좀 위로를 함께 보내면서 선물 네. 보내드리고요.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보내셨던 9192님도 드리고요. 아까 그 7살 딸이 맞췄던 그 방송 탔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답장 주셨는데 선물까지 네. 보내드릴게요. 8804님. 그리고 제가 좀 더 선정해서 답장 드릴 텐데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동물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펭귄은 프로포즈 선물로 예쁜 자갈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요. 소는 대부분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요. 해마는 평생 한 번의 결혼만 하며 여행을 할 때는 꼬리를 묶고 다닌다고 하고요. 다람쥐들은 버려진 새끼를 보면 입양을 해서 키운다고 하고요. 바다수달은 잠을 잘 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잔다고 하고요. 강아지들은 수컷이 훨씬 힘이 세지만 암컷에게 일부러 져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낮은 곳에 가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물들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편 읽어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그 뜻을 행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영원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실제로 행하는 그런 관계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묻고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을 크게 쳐서 그의 나라를 구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만 보며 헐리우드 영화의 해피엔딩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영웅적인 행위로 잊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현실과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이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처음과 끝이 달라진 이유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깊은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벅차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1903년 여호선교사 하디를 통해 원산에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장대원교회 절약기도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감동된 성도들이 회개와 함께 지식으로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었죠.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의 절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처럼 이 땅에 성령의 불바람을 주시어 평양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한 땅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3대 독재자들을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북한 땅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실이 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아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고 가는 곳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북한 국민의 48.2%인 1220만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나

0: 돌려 해골처럼 되어 보기에도 끔찍하게 죽어가던 북한 동포들. 어머니의 품에서 빈젖을 빨며 울 기력도 없어 눈을 뜬 채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 역전 앞에서 빌어먹다가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흠찌흠찌 경련을 일으키며 사람이 죽어가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저 저주받은 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 민족 반역자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저주의 땅.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구들이 세운 동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까무라쳐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김일성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었던 것처럼 우리를 출북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를 이끄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삼으시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군사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1: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고향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가 잠깐 중단됐던 분들, 하나님하고 친했다가 잠깐 지금 떨어져 계시는 분들, 다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라디오로 가까이 가까이 오시고요. 이 시간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라디오로도 듣고 계시는 분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계시죠? 자 여러분의 그 장소,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아뢰고 기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그 은혜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르고 싶은 여러분의 찬양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극동방송의 수신문자인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곡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더 좋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예전에 내가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이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참 뜨겁게 만났었는데 그런 찬양 그 사연과 같이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좋습니다.

0: 그런 이유 사연도 적어주셔도 좋고, 그런 거 못 적으시면 제목만 적어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그리고 건반의 안은비 자매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일주일 이제 금방 가죠?
1: 네.
0: 금방 갑니다.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고요?
1: 예. 예.
0: 요즘에 주위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1: 네.
0: 주위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1: 너무 예. 잘 듣고 있다고.
0: 잘 듣고 있다고.
1: 네. 예. 네.
0: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1: 예.
0: 예.
1: 감동 받으신 분도 계셨어가지고 저도 예. 반대로 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0: 지난 주에 이제 우리 찬양하다가 부모님 얘기 나와가지고 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울먹울먹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네.
0: 지난 주 부모님 들으셨을까요 이 방송?
1: 안 들으신 것 같아요.
0: 아, 지난 주도 못 들으셨구나. 네,
1: 안 들으신 척을 하시는 건지 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들었지만 아유 안 들었다.
1: 네.
0: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1: 네.
0: 예. 자 아버님과 어머님을 비롯해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메말라 있다, 오늘 이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아는 노래든 모르는 노래든 여러분께서 신청하셔도 좋고, 운전하시는 분들 신청 못하셔도 그 안에서 부흥회, 일일 부흥회로 삼으셔서 소리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져오셨죠?
1: 네, 미랄 가져왔습니다.
0: 미랄. 아, 미랄. 이 천관웅 목사님 옛날에
1: 예.
0: 참 많이 예, 이렇게 방송에서도 소개도 하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1: 네.
0: 참 오래간만에 네. 접하게 되네요. 네. 왜 이 찬양을 특별히 선택하셨나요?
1: 저 일본 유학했을 때
0: 네.
1: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믿어가지고 그 찬양 듣는 그 시대적인 그 찬양이 막 뒤죽박죽인데
0: 네.
1: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때는 죽어야 된다?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0: 네.
1: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0: 네.
1: 이 찬양을 좀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0: 미랄, 이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고
1: 네.
0: 예수님께서 이제 미랄이 되셨잖아요.
1: 네.
0: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에겐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우리도 미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더 내려놓고 이런 결심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불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받는 은혜 신청곡들 샵 1069번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미랄이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닮는 제자 되기 소망하고 우리도 미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내 욕심대로 내 것만 챙기면서 미랄이 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1: 아멘.
0: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1: 아멘.
0: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미랄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이 가사가 참 저는 다가오네요.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이 극동방송, 또 새끼라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그 영혼 통해서 또 다른 또 열매가 있고 또 있고 참 그 영적인 재미가 있고요. 감사하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아멘.
0: 자, 지금 여러분께서 문자 또 앱으로 주고 계십니다. 샵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문자도 주시고 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2046번님 반갑습니다. 시흥에서 양평에서 인천에서 예산에서 부산에서 광명 하얀동에서 선물도 잘 받으셨다고 송파에서 침상에서 듣고 있어요. 거동이 어려워 나갈 순 없지만 극동방송 덕분에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예 고맙다고 8383번님도 오셨네요. 비가 오는 곳도 있나 봐요. 예, 비 오는 게 상관없이 동

0: 금성중학교 전도가요. 차에 막 올랐는데 비가 그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경남 고성에서 듣고 있다고요. 고성에 보니까 경남에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성가 오신실하신 주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이 곡 한번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컥합니다. 6180번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도 준비를 하셨죠? 집사님?
1: 네. 네.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찬송가 502장 찬양입니다.
0: 네. 어떻게 이 곡 선택하셨어요?
1: 제가 작년에 그 고등부 찬양 그 수련회 때 찬양을 인도를 맡았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마치 청년이 된 것처럼 그런 주님의 힘이 또 느껴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좀 교회에 멀어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빛 제 주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골라봤습니다.
0: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0: 어둠 속에서 영상만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게 참 본인도 그 빛으로 나오고
1: 네.
0: 또 이렇게 본인들도 이렇게 전도하는 청소년 청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0: 예. 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 찬송 부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3 말에 친구가 전도해서 다니게 됐던 성결교회 그때 처음 부흥회라는 집회 때 두 손 들고 따라 부르던 찬양이 있었네요. 40년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날처럼 뜨겁게 부르고 싶다고 2589번님 그래요. 예. 어디서 부르시는지 혼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오늘 불러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제왕절개 수술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수술실에 찬양이 흘러나와서 수술의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어 눈물 흘린 기억이 난다고요. 이야, 제가 아는 우리 원장님들 가운데서 수술실에서 극동방송 트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극동방송을 트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찬양을 트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찬양이 나왔군요. 극동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셋째 아이가 64일째 고열 나서 응급실 갔었는데 이 찬양 틀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 갑자기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주가 일하시네 두 분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이따가 한번 주가 일하시네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신실하신 주 신청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잠깐만요. 6765번님 6765번님께서 신청한 곡인데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신실하신 주가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 복음성가도 있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보다 이 찬양을 좀 많이 더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1: 저도 그러니까, 이게 더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0: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더 믿으려고 막 애쓰고 안간힘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들 받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존귀한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첫 찬송 듣는 내내 울컥해서 울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도 울면서 찬양이 참 힘차고 은혜가 있어요 라고 7819번님 미랄 처음부터 이제 이게 울컥울컥 하셨나봐요. 와, 요새 참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0894번님 아이고 그렇구나. 얼마 전 눈에 이상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가지고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아 그렇구나. 눈에 또 이상이 오셨나봐요. 그렇군요. 자, 가산동 일터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랄 저도 들으면서 같이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1: 아멘.
0: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7095번님 집사님 읽어주시죠.
1: 법원 업무 마치고 운전하는데 새끼라 라디오 예배와 함께하네요. 뜻밖의 선물 같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 나태해지기도 해요.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무기력을 떨쳐냅니다.
0: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우리 7095번님께서 선물이라고 뜻밖의 선물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또 힘차게 지금 또 도전하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신다고 우리 5189번님 오셨고요. 성남에서 우리 택시 기사님. 이 택시 기사님은 우리 새끼라에 올해 초에 전화 연결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방학 중에 계시다가 교회 잘 다니시는 우리 기사님이세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아까 찬송 이거 이제 신청곡이었잖아요. 이렇게 제목부터가 딱 이렇게 도전되는 찬양이에요.
1: 네.
0: 내가 일하시네. 내가 일한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근데 이제 주가 일하실 때 보면은 광야를 지날 때 일하시거나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아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광야에서 일하실 때가 많고 우리가 빈손 됐을 때 일하실 때가 빈손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고 마음의 빈손.
1: 네.
0: 예. 자,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또 건반의 아는 비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0505번이
1: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에 근근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 주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길을 여시는 주님 치워주시고 살아갈 힘 주소서 주만 아십니다. 매일 주어진 은혜가 정말 살아갈 힘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아유 그렇구나. 찬양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0505번님 오늘도 더 힘내시고 주님의 위로 많이 받으시고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요새 힘듦으로 내일이 안 되길 바래서 눈 감기 싫고 아침에는 오늘을 맞이하기 힘들어 눈뜨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밤낮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주시는 새 힘 얻고 싶습니다. 빛나는 아침 맞이하고 싶다고 2491번님 아 그래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나만의 예배당 차 아닙니다. 아 그렇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3082번이에요 차 안에서 지금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만의 예배당 그렇게 될 수 있어요.

0: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눈물 난다고요. 앱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요? 넘어가 버렸는데 2782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원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반 일할 때 새끼라 매일 찾아 들으려 하는데 눈물 난다고. 와, 우리 또 기사님께서 창원에서 이 버스 기사님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고요.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5721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주를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잠깐 이제 아까 로고송 나갈 때 저 이 찬양 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 곡을 좋아하세요?
1: 거의 저는 네. 약간 제 삶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험이 네네.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유혹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찬양이 약간 이렇게 힘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네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네. 이 찬양의 가사가 보면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러잖아요.
1: 가사가 네. 좀 직접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더
0: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전쟁이야 전쟁 뭐 이러기도 하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이라는 가사잖아요.
1: 네.
0: 예전에 제가 한 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 때였나?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새벽에 그 예배당을 꽉 차고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님께서 아마 찬양 인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이 찬양을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예배당에서 손을 탁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새벽에 막 부르다가 이 찬양을 딱 불렀는데 와 그때 어떤 그 감동이 아 진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구나.
1: 아멘.
0: 그분께 다 맡겨야겠구나.
1: 아멘.
0: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이라는 곡 함께 올려드리시죠.

0: 아까 말씀드린 막그 상황도 떠오르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찬양했던 그 새벽 시간이 떠오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아마 소리 높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쵸?
1: 예. 저도 차에 있었으면 엄청 불렀을 것
0: 그니까요.
1: 같아요.
0: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1: 아멘.
0: 마음 아프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6024번님 이렇게 또 오셨고. 날씨는 덥고 꿀꿀하지만요. 라디오 앱이 참 좋습니다.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찬양 함께 하고 있다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또 새끼라를 지금 청취하면서 또 아이 학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대기 중에 혼자만의 찬양, 주를 찬양, 14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8417번님도 오셨네요.
1: 내 안의 중독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영적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0: 그러니까 유독 보면요, 이 라디오 예배할 때 이게 아프시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고, 원래 많이 듣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 더 들으시면서 문자를 이렇게 용기 있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 시간에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곡들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자, 어떤 거를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요. 예. 부산에서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오늘 가족하고 경남 하동 갔다 오셨다고, 오고 가는 길 예배 장소가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긴 방학이었던 남자친구가 어느새 제 옆에 같이 교회에서 집사이자 어린이 부장이 되었네요. 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8417번인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8417번인 그 옆에서 이제 옆에 어느새 옆에 남편이란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1: 예.
0: 예. 남자친구가 어느새 남편일 것 같아요. 남편 이름하고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 읽었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있는데요. 야, 오늘 보니까 이 곡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0: 이게 이제 후렴구가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해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 아멘.
0: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 바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예전에 그 두란노 찬양 아세요? 경배하 찬양?
1: 아, 네.
0: 큰 장소에서
1: 예.
0: 막 그 하영인 선교사님.
1: 네네. 네.
0: 정말 많은 분들하고 막 떼창으로 이걸 막 불렀던 그 기억이 있어요.
1: 네.
0: 예수는 그리스도.
1: 아멘.
0: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날을 꿈꿔봅니다. 꿈꿔봐요.
1: 아멘.
0: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들 다 하지는 못하지만요.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의 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이 정말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랍니다.
1: 아멘. 네.
0: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이래요. 천국.
1: 아멘.
0: 네. 자, 동탄에서 엠버스 기사님 잘 듣고 계시고 야, 경남 창원에서 예 듣고 계십니다. 40년쯤에 아 사랑의 종소리. 야, 이것도 정말 옛날 곡인데 외삼촌이 집에 오셔가지고 가끔 불러줬던 찬양이라고. 강릉 갔다가 집에 가시는 길에도 3532번님도 오셨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소개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라이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방학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들 방학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후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비 자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예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어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명성이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신 변호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은이요 금이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레위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온으로부터 여호와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지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홍해를 둘로 나누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내리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힘센 왕들을 죽이

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은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딸 바빌론이여, 네게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 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로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두움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죽게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나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죽게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악인들의 번영과 오만 불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편 73편은 지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양시와 감사시들이 대부분이고 5분의 2 시편이 150편인데 약 5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들은 탄식시입니다. 인생의 탄식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라는 지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시는 단순하지가 않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단순한 건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도 어지럽고 힘든 일이 생기고 예수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모든 게 잘 돼. 그리고 몸도 건강해. 그래서 이 시인이 한때 좌절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을 쓸 때는 1절이 선언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끄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고 이제 2절부터 실상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많이 생겨.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어지러운 일을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테오디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신정론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악을 좋아한다면 이상하고 악을 그냥 놔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악을 물리칠 수 있어야 전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놔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이제 신정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선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긴 한데 전능하지를 못해. 그래서 악을 못 이겨.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우리의 사고가 필요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악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악을 물리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선인을 짓밟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 어찌 이런 일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 신정론의

대한 그런 탄식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약간 잘못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일이 어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인생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비록 악인이 너를 압도하고 너를 괴롭히고 그 악인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 위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빵을 얻어 먹으려고 왔다가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너에게 영성이 있다. 너희가 육신의 떡을 인하여 나를 쫓지 말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고 또는 비방하고 여러 가지 나쁜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참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실현적인 것을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참신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은 별로 사람들 앞에 내세웠고 전도도 잘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 신앙의 진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사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이른 양을 찾고 전도를 다시금 권면해야 되지만 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욥의 그런 일도 욥도 일종의 지혜십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욥처럼 망하는가? 굉장히 숙제죠.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헝클어진 그런 문제를 보면 아니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날들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악인, 형통한 악인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몇 가지 그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이 없어요. 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아, 이거 참 놀라운 것이죠. 편히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 희한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재앙을 주는 이유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마귀가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믿음을 빼앗으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고난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꾸 괴롭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는 것이지, 원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는 자칫하면 교회 나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줄 까닭이 없죠. 그냥 너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언제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어요. 만약에 죽기 전에 십자가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주여 오늘 주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 이렇게 하면 죽기 전에 또 믿어가지고 구원 받으니까 죽을 때도 편하게 죽게 해서 완전 그런 지옥자식으로 마귀가 만들어. 왜 마귀가 공연히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편히 살다가 지옥 가라고 놔두지. 그런데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 사람은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보배? 믿음의 보배가 있다. 마귀가 뭐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겠어요? 금은을 좋아하겠어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돌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재산을 뺏고 건강을 뺏고 괴롭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 탄식하고 믿음을 돌이키라고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괴롭히는 사람은, 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견디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시험을 당할 만한 그와 같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 나쁜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고난의 문제에서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생활 태도에 보면 6절, 자기들이 정말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래서 교만한 것을 눈뜨고 못 봐.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찌나 갑질을 하고 그런지 강포가 그들의 옷이. 그리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사람이 밥을 굶으면 눈이 심리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눈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면 눈이 들어가고 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은 이게 식사량을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어찌나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하는지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오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아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옵니다만 돈도 많아.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리고 참 희한하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귀가 이 땅의 그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돼지한테 왜 자꾸 먹으라고 줍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돈 주는 거 좋아할 까닭이 없어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그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요. 아, 돼지가 그만 먹고 싶은데도 계속 그냥 주는 거예요. 왜 내일 잔치상에 내일 돼지 잡는데 오늘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이 그같이 살찌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것은 얼마 후 그 처형되기 때문에 인생 파멸이에요. 그리고 처형되기까지 절대로 괴롭게 안 한다. 왜? 괴롭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그같이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8절에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루다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고 하늘과 땅에 거치는 것이 없이 그와 같이 말로써 사람들을 괴롭히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사업이 망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이 한이 없던. 그런데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욥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은 나의 종 욥보다 더 잘못 말했다. 욥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세 친구들이 말은 훨씬 더 잘못했으므로 욥을 통해서 나한테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욥이 오히려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이 새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 15장, 욥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인데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이 새 친구의 말에 대해서 항변하고 얘기하니까 욥이 지금 처제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참하죠. 자식은 죽고 재산은 다 잃고 몸은 병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욥이 새 친구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몸을 부르르 떨더니 말하자면 화를 내고 눈을 번뜩거리면서 너희 하는 말은 내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자가 어찌 망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욥을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윽박지르고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고 내 눈을 어찌 번뜩거리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냐. 그러면서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들은 뭐 깨끗한가. 그런데 자기들은 욥하고 똑같이 죄졌는데 왜 그와 같은 고통을 안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짓지 않은 그런 다른 분명한 죄가 있을 때 그걸 얘기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근원적인 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엘리바스에게 욥기 16장 4절 이하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욥기 16장 4절 이하에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도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욥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면 나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그래도 말로는 너희들

우리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속히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런 나를 더 들볶고 괴롭게 해가지고 나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어찌 너희가 하나님같이 나를 핍박하느냐? 참 욥이 그런 말을 또 좀 무리하게 하긴 했어. 어찌 나를 이와같이, 그러지 않아도 괴롭고 죽을 지경에 처한 나를 너희가 위로하지 못할지언정 어찌 너희들만 깨끗하다고 나를 죄인으로 완전 몰아놓고 코너에 몰아서 나를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욥에게 귓속말로 너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발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욥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은 하늘과 땅을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거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들만 최고고 잘났어요. 왜? 자기들은 아픈 것도 없고 돈도 많고 모든 것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큰 잘못에 빠지는데, 그것은 이제 심판을 앞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10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죄악의 길로 그 빠뜨려가지고 그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악인들이 말하는 것을 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악인들이 말을 주위의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사람은 돈도 많지 몸도 건강하지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 당장 그 다음날 사업에 성공하지.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으랴? 11절, 하나님이 인생의 이와 같이 잘못하고 패역한 것을 어찌 알랴? 그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까지도 헝클어버리고 뒤흔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결론적인 얘기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73편 시인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하고 자기가 경건하게 산 자기보다 훨씬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는데, 아, 이 사람들은 계속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조지 문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떻게 돈 좀 있고 옷도 좀 잘 입고 밥도 좀 고기 반찬에다가 좀 맛있는 거 좀 드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조지 밀러의 그런 그 사진이 있는데 아주 검소하게 먹습니다. 그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조지 밀러의 그런 그 식사기도. 아, 이 빵 한 조각하고 수프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 악인들은 너무 풍부하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칫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 빵 한 조각하고 수프 한 개만 먹고 이렇게 사는데 과연 여기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지각이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공평하게 하시는가, 그런 회의가 생기고 차츰 미끄러질 뻔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인이 심히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 73편의 그런 내용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이

0: 가고 있는가? 이 내비게이션이 올바르게 이걸 인도하는가? 혼란스럽고 의심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대한 문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돼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정해놓고 가는데, 아, 이 가는 길에 가도 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쉽게 없어지잖아요. 병도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물질도 풍성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가다가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가? 제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가? 그런 문제인데, 시편 73편의 지혜시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도전을 얘기해요. 과연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가려느냐?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가는 길에 대한 제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금 거제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서 다시 자기가 가는 것을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방향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시편 73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향의 재확인입니다.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재설정해가지고 다시 그 길로 나간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삶에 그와 같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방향을 재설정한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길로 인하여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마음을 다시 다짐합니다. 그 마음을 다짐하고 전진해 나아가서 그 끝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우켜먹고 사느냐고. 칼빈, 루터, 쭝잉그리, 아브람 카이퍼, 요한 위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이제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하러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5대 솔라, 칼빈이나 쯩그리나 루터의 5대 솔라 있잖아. 성경을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로만 그게만 뭐예요? 말로만. 실천을 안 했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대 운동이고.

0: 우선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심은 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했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는 거요.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가 막 할 때 목사 되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웃지 귀신이. 사람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어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남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세상을 살면서 악하고 더러운 싸움에 빠져서 그 진흙탕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뭐 마라톤을 해본 적은 없지만 시작하면 5km든 하프든 42.195든 끝까지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완수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 충실하다고 하다가 공부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끝까지 그 일을 한번 잘 해보려고 하다가 믿음찬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믿음을 놓치고 곁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다 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것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을 받습니다. 받을 때 왜 받느냐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줬느냐요. 아무리 크고 많은 상금이어도 별 세상에 유명치 못한 사람이 주는 것, 그런데 오늘 그 면류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을 준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 상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와 같이 험한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이 똑같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나보다 먼저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영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던 내가 교회에 한번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는데 다시 발걸음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습관에 따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온다. 어릴 때 좀 몇 번 다녔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나온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쉬고 멀리 세상으로 갔다가 전에처럼 교회 나온다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목사님, 이사하는 것보다 정말 힘드는 게 교회 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 분들,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아파트 정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디에 정할까, 어디 살까 정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다닐, 내가 예배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고 찬양할 교회를 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었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게 교회에 나왔다가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를 보고 정말 어렵게 처음 시작하거나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를 보고 실망하여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다, 안 나가 교인의 거꾸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사람에 실망하고

0: 교회에 실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떠나 방황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가 믿음이면 해석이 살리는 거예요. 해석이 살리는 것이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 내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고마워. 여러분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욕했겠어? 그러지만 또 그런 소리를 들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남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소망교회에서 우리는 광주 소망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뭐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한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품어야 할 바위가 있어요. 버텨야 할 시간이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꿇어야 할 무릎이 있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어찌 그냥 이 소중한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품어야 할 바위가 있고 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넘어가야 할 바위 환난과 고난이 왜 없겠어요? 버텨내야 할 믿음과 인내로 버텨내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꿇어야 할 무릎이 있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버림받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는 몰랐다니까요. 오늘 올 줄 몰랐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진짜라면 내가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갔겠냐고, 내가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졌겠냐고, 몰랐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핑계 낼 수 없는 일이 마지막 날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광주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마라.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내가 어릴 때 정말 몇 번 다니다가 말았는데 내가 장성했을 지금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냐고요. 또 나를 이곳 광주 소망교회로 오게 하고 등록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광주 소망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랑교회, 믿음교회를 뒤로 던지고 소망교회에 오신 분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동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광주 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학교 다니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경남 밀양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으면 노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1: 교회

그래서 장로 피택을 받고 임직하기 전에 노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피택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내가 고향을 떠나 이 타양 경남 밀양에 와가지고 살 때 너무 외로워서 교회는 다녔는데 날마다 술을 먹고 살아서 교회 한 달에 한두 번도 나오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내가 술을 먹고 오면 내 집에 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술 깰 때까지 내 옆에 있다가 내가 술이 깨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가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어 장로로 피택되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한 그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하고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내가 직장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직장을 알선해줘서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과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상사고 내가 부하고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 등록하면 광주 소망교회의 소중한 성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전도했어도, 내가 우리 교회에 오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넘어 내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등록하게 만든 사람임을 넘어 여러분 그 사람은 광주 소망교회의 성도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다른 교회로 가라. 내가 가리? 네가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영상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했는데 나와 관계가 깨졌다고 네가 가야지, 내가 가야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고사성어에 구맹주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개구자, 사나울맹, 술주, 초산,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개가 사나우면 술이 씌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사성어는 송나라 어느 주막에 술을 만드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씨는 사업을 장사를 잘할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해요. 속이지 않아요. 두 번째, 술맛이 너무 좋아. 세 번째, 멀리서도 술집이라는 깃발, 요즘으로 말하면 광고를 잘해요. 네 번째, 친절해요. 여러분, 주인이 정직하고 친절하고 술 잘 만들고 광고 잘하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집은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맛있는 술이 튀어서 이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그러자 지혜자가 말합니다. 혹시 주막에 개 키우나요? 키우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 성질이 어때요? 사납죠. 개가 성질이 사나워서 주막에 손님이 끊어져서 그 맛있는 술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술 받으러 가는데 그 앞에 개가 사나우니까 이 집을 못 가고 저 집을 가는 게 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를 처음 맞이하는 새가족 부원들,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 부원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전도한 소중한 사람을 내 오늘 기분 나빴다고, 나 오늘 부부간에 싸매 왔다고, 지난 주간에 어떤 나쁜 일이 있었다고 내가 기분 나쁜 얼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전도한 한 사람을 나로 인해서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 다행히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들,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그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믿음 심어준 그 사람하고 잘 지내세요. 때로는 잘 지내다가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에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해놓고 악하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만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교회 떠나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오래오래 예수 믿고 광주소망교회에서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주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지나가는 일에 통과를 외쳐야 돼요. 제가 이 타이틀 하나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까? 지나가는 일? 그래요. 쉬운 일? 하찮은 일? 하찮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는 정말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건 지나가는 일이었구나. 지나가는 말이었구나. 지나가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라서 지나가는 일에, 지나갈 수 있는 일에 흔들렸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교회도 끊고 신앙도 끊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때는 몰랐다고요. 그때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일을 만나거든 통과, 통과, 통과를 외치며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많이 오는 홍수철이 되면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내려옵니다.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 다리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에 걸려서 쓰레기가 넘어가지 못하면 물이 범람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다리가 무너질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눈에 걸리고 입에 걸리고 귀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면서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입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 걸린 것이 내 신앙을 흔들어요. 내 믿음을 흔들어요. 내 구원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과, 통과를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미에게 밟혀 죽은 사람이 많아요. 파리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무슨 개미에 밟혀 죽고 파리에 물려 죽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개미 한 마리였어요.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파리 한 마리였어요. 그때 힘들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통과를 외쳤다면 다 끝났어요. 다 지났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차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텐데 통과를 못해서 기분이 나빠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 통과를 못해서 오늘 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 애매한 소리. 나도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애매한 소리 하고 다니고 억울한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 좀 들으면 안 되나요? 그 통과를 시키지 못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애경사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경사. 여러분이 광주소망교회 등록교인이 되면 성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회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요, 가족이요, 회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경사들은 우리 교회의 애경사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에 알려야 돼요. 물론 애경사는 품앗입니다. 그래도 알려야 돼요. 수술을 합니다. 아기가 아파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귀찮다,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알려서 서로 슬플 때

때는 짐을 같이 지고 기쁠 때는 같이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6년째입니다. 한 11, 2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쉬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교회가 이래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한테 알아보니까 목장 식구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짝 표현했는데 목장 식구들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서 목장 식구들도 그분이 수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빨리 모른다고 하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막 뚫어봐. 여러분 우리가 말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로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내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케이크 하나를 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에 아파트를 갔습니다. 문을 못 열잖아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케이크를 놓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3, 4년 후에 어느 자리에서 그분을 봤는데 제가 잘 몰라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애경사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애경사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딸을 결혼시켰어요. 딸을 시집 보내고 두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딸도 시집 보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마음에 교인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고 애경사 했지만 딸 시집 보내는 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을 치르면서 마음에 엄청난 목사님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느꼈고 특별히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애경사가 있을 때 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이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애경사는 옛날의 따뜻함과 추억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애경사예요. 알리지도 않고 시험 들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서로 즐거운 것 같이 즐거워하고 아플 때 짐을 같이 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유스도라는 예수, 그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마음이 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방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결혼한 가정, 결혼할 가정, 수술 예정인 가정, 수술을 하고 끝난 가정, 퇴원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집에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 오셔서 기도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주 일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올 때까지 한 7, 8가정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다고 목사님 힘드시잖아요. 고향이 주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일 하려고 함께 있는데 여러분 애경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 가정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가끔 이런 분이 있다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병원에 들어가면서 자기 부인한테 협박을 하죠. 알리기만 해봐. 입만 뻥끗해봐. 그래요. 다녀오세요. 근데 시험은 들지 마세요.

0: 기쁘고 감사할 때 서로 기도하고 기도로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 싸웁시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싸웁시다. 그리고 갈 길을 다 갑시다. 가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던져버리고 뒤돌아오지 말고 선한 싸움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가다가 봉사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킵시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줘요. 근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의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은혜로 받고 오늘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말고 지나가는 일에 뭘 외쳐야 돼요? 통과. 통과를 외쳐서 살아남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1: 라디오.
0: 네, 6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극교회 전우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잘 네. 지내셨나요?
1: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오랜만입니다.
1: 잘 지냈습니다.
0: 아, 날씨가 진짜 더워졌어요, 목사님.
1: 네, 날씨도 네. 더워지고 어떤 분 배도 많이 나왔네. 네.
0: 아, 우리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1: 아, 그래요? 이제 모름 이상해 보이긴 라디오긴 하지만
0: 네. 아, 그러긴 해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6월이 됐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사실 6월부터를 저희가 여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1: 네, 네, 네.
0: 각 교회들에서 좀 이제 여름 사역 준비가 한창이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특히나 여름 성경학교, 뭐 청소년 청년 캠프 같이 다음 네.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열심히 준비해야죠.
0: 맞습니다.
1: 네, 저도 중등부 수련회 갔다가 서원했잖아요.
0: 네. 아, 그렇게 또 역사가 일어난다.
1: 네, 네. 수련회가 인생을 바꿉니다.
0: 어, 그렇습니다. 네. 요즘 목회자 품귀 현상이라고 하던데.
1: 아니, 꼭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0: 캠프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1: 어쨌든 제 인생은 바뀌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네.
0: 그런데 가끔 부모님들께서 네. 뭐 학원 특강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네.
0: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않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1: 네, 큰일 날 네. 일이죠. 네, 제가 네. 예전 전도사 시절 중고등부 맡으면서 이것 때문에 뭐 심지어 안수 집사님들하고도 싸우고 그랬어요.
0: 그 싸움의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네요.
1: 저는 네, 그 언제나 싸움의 역사죠. 제가 그때 좀 뭐 젊은 네. 전도사였고 이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좀 나중에 후회하긴 했는데.
0: 뭐라고 하셨어요?
1: 집사님 아들 딸이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0: 선 넘으셨는데?
1: 아무튼 네. 그랬어요.
0: 어,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요. 사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많이들 신앙은 언제든 자연스럽게 내가 있으니까 부모인 네. 내가 있으니까 네. 내 자녀도 저절로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저절로 생기는 건 불신이 저절로 생기는 거고
1: 네.
0: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1: 실은 그 집사님 처음에 기분 나빠하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엄청 고마워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 죄송합니다만 이중적인 게 제일 문제입니다.
0: 아, 두 개 발 담그고 있는 거.
1: 그러니까 네. 부모가 고3 때는 공부하라 그래요.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래요. 근데 대학교 가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대학교 때는 이제 네. 교회 나가면서 좋은 사람 맞아. 만나서 교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근데 이미 고3 때 그 친구들은 알아요.
0: 그래요.
1: 아, 교회 안 다녀도 되던데?
0: 네. 부모가 센스가 달라져 버리니까.
1: 그러니까 이중적인 영포티가 제일 싫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아무튼
0: 영포티
1: 네, 똑같습니다.
0: 네,
1: 교회
0: 그래요.
1: 안에서도 이중적인 부모가 실은 자녀를 버립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0: 모든 것보다 먼저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네.

0: 네,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네. 생각해 보면 저도 네. 이 수련회 때 네. 항상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보내소서.
1: 아, 그거 들으면서 들었던 수련회 세대구나.
0: 아, 그럼요. 아,
1: 그 정도면 나한테 신곡인데.
0: 아, 그래요? 우리 8041번님 네.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네. 고등학생 때 생각이 나네요. 교회 빠진다니까 네. 그럼 내 용돈도 빠진다던 어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협박하냐고 말하면서도 빠질 네. 수 없었던 과거입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남겨주셨는데
1: 그 어머님 계셔서 이나마 사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
1: 극동방송도 듣고
0: 그러니까.
1: 이런 말 또 들으면서 과거 회상하고
0: 맞아요. 네. 우리 8041번님 아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시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네. 9507님 저녁 먹으면서 네.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겨주셨는데
1: 네.
0: 맛있게 드시면서 들으시고요.
1: 네.
0: 우리 6472번님 전우진 목사님 김수현 P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입니다. 네. 남겨주셨어요. 네.
1: 부천 화이팅.
0: 화이팅.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 꼭 그 수련회, 캠프 이런 거 빠지지 말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놀러 가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0: 그럼요.
1: 네. 우리 네. 교회 3살짜리 있거든요. 이제 두 돌 좀 지난 3살짜리 있는데 걔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네, 여러분 믿으세요. 네.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보면은 애들이 듣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1: 그럼요. 놀다가도 들어요.
0: 맞아요. 네. 이 설교 시간에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설교 듣게 하면 네. 안 듣는 것 같은데 네. 그 뭔가 비슷한 네. 뉘앙스의 것들을 들으면 무조건 아멘하더라고.
1: 이게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0: 네.
1: 그 친구가 안 듣는 것 같잖아요. 난 그래서 잊어버려. 근데 이제 부모들이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야.
0: 목사님
1: 갑자기 말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너무 그 뭐라고 할까 좋은가 봐. 자기 아이가 듣고 있다니까.
0: 맞아요.
1: 뭐 듣고 있겠죠.
0: 어떤 애기는 네.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네. 이제 하고 이렇게 그 쩝쩝 소리 내시는 버릇이 있으신가 봐요.
1: 그래. 그것만 따라해.
0: 그거랑 축도하는 이 동작을 따라하는 거예요.
1: 네, 뭐 그 목사님 고치셔야겠네.
0: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애들이 다 이제 듣고 있다.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1: 네, 보내놓으면 네. 변화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믿으십시오. 네.
0: 그리고 또 여름 사역들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교회 네. 파이팅입니다.
1: 제발 그리고 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0: 네 그럼요.
1: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0: 변화될 수 있도록.
1: 할렐루야. 네.
0: 할렐루야.
1: 네.
0: 오늘도 출석체크 퀴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퀴즈 준비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고 오늘은 네. 두 분 선정해서 방울토마토 한 박스씩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방울토마토 달더라고.
0: 방울토마토 진짜 맛있더라고요.
1: 네.
0: 요새.
1: 네.
0: 문제 주시죠.
1: 네, 문제 드립니다.
0: 네.
1: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땡땡가 되게 하라.
0: 땡땡가 되게 하라. 아멘. 네. 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땡땡가 되게 하라. 네,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렵나요?
1: 부모가 이게 돼야 돼요, 실은.
0: 네,
1: 아까
0: 맞아요.
1: 그 연결점인데.
0: 맞아요.
1: 실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 때 자기 신앙의 이것이 된다고 좋아하셨어요. 가장 영광이라고.
0: 네. 그렇습니다. 네.

0: 네. 이게 어학사전을 살펴보니까 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네요.
1: 증명할 수 있는 근거.
0: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퀴즈 문제는요. 네. 아, 신명기 31장 아, 19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땡땡가 되게 하라. 아멘. 땡땡 가니까 가. 증인 아니겠죠? 네. 어떤 분께서 네. 이거인가요? 하시면서 힌트만 듣고 답 보내봅니다. 우리 네. 0261번님. 아, 네. 눈치가 상당하신데요.
1: 8041번님도 힌트가 정말 쉽다고.
0: 네. 그래요. 제가 힌트를 뭐라고 드렸냐면 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1: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
0: 네. 그러니까 뭐 재판 같은 데서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자료들이 사용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1: 네.
0: 5226번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1: 네.
0: 네. 전 고3 때 토요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예. 주일은 완전 해방. 교회 친구들과
1: 교회 친구들과 네. 주일은 완전 해방.

0: 그러셨군요. 네. 부모님이 현명하셨습니다. 네. 남겨주셨는데 진짜 네. 그러셨네요.
1: 주일이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죠?
0: 맞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네. 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지 말라고 네. 이제 맨날 주일에 가면 네. 집에 안 왔거든요. 네. 함흥사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근데 우리 친구들도 네. 조금 지혜롭게 해야 돼요.
1: 그래,
0: 너무,
1: 잘해야지.
0: 너무 이렇게 하루 종일 네. 그렇게 있는 것도 네. 이제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네. 하는 것도 필요한데
1: 이거 다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추억이 있을 텐데
0: 맞아요.
1: 우리 집은 어릴 때 좀 가난했거든요. 네, 가난했는데
0: 갑자기요. 네.
1: 토요일은 갑자기 과자를 사줘요.
0: 오.
1: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워낙 보수 쪽에서 자랐는데 어허. 주일날 혹시나 먹고 싶을까봐 미리 사줘요.
0: 오.
1: 일주일 내내 안 사줘. 그러니까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맛도 몰라. 근데 네. 토요일은 고르래 하나 꼭 과자. 그래서 주일날 과자를 먹어요.
0: 주일에
1: 제가.
0: 먹고 싶을까봐.
1: 네, 이제 먹고 싶어 버리지 이미 봤는데
0: 그치,
1: 안 먹고 싶겠어요.
0: 그치 먹고 싶지 먹고 네. 싶지. 그래요.
1: 그래서 주일이 좋았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네. 이런 추억들을 쌓아줘야 된다.
0: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건 네. 중학교 때는 진짜 주일 내내 교회에 있었거든요.
1: 네, 네, 네.
0: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안 나왔어요. 네.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1: 네.
0: 근데 성적은 중학교 그대로다. 때가 좋았다. 그대로면 다행이죠. 중학교 때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 안 좋았으니까.
1: 원래 성적은 뭐 오르는 네.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오르는 거야?
0: 네. 오르기를 네. 바라죠, 모두가. 네. 네. 근데 아무튼 교회에서 살았던 중학교 때 더 네. 공부를 잘했다. 네. 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1: 근데 중학교가 쉽잖아.
0: 아, 그것도 그런데. 네.
1: 중학교 때 공부 안 해도 1등 하는 거잖아요.
0: 아이고. 뭐야, 이거?
1: 농담입니다. 농담. 네.
0: 아무튼 저는 이제 교회에서 네.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네. 이제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네. 그렇게 또 했었다. 네. 그렇습니다.
1: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좋아요.
1: 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땡땡가 되게 하라.
0: 땡땡가 되게 하라. 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네. 아 전승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1: 어디 안 갑니다.
0: 네, 6970님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4640님도 정답 네. 잘 남겨주셨고요.
1: 네.
0: 4420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 칭찬 받고 싶어요. 네. 하시면서 7000명의 기도용사 미랄 헌금 가족 이름으로 헌신했습니다. 네. 전파 선교사 네.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5986님, 8041번님, 9627번님 네. 그리고 7953번님 다들 정답을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4420 님도 정답
1: 네.
0: 좋습니다. 이제 발표해 볼까요?
1: 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0: 아멘. 네. 정답은 증거였습니다.
1: 네.
0: 영어로 evidence.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네. 한나자매님도 카카오톡에서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 잘했습니다.
0: 네. 진짜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렇게 증거를 남긴 것도 정말 네.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또 해봅니다.
1: 어쩔 수 없이 배우잖아요.
0: 그럼요.
1: 같이
0: 맞아요.
1: 사니까.
0: 그럼요. 네.
1: 보여줍시다.
0: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0: 해봅시다.
1: 네, 네.
0: 누가 이렇게 도전을 12초로 해요.
1: 그런가?
0: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1: 네.
0: 네. 우리 자녀분들께도 정말 네.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또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8455번님 고3 네. 때도 성가대 주일 성수했던 딸이 네. 대학교 가더니 믿음이 식어서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유유 네. 남겨주셨는데
1: 기도해야죠. 뭐.
0: 기도해야죠.
1: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0: 맞습니다.
1: 근데 좀 빨리 네. 돌아와야 덜 울 텐데 큰일이네.
0: 그러니까 빨리 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 울지 말고 돌아와라 네. 이렇게 일찍 돌아와라 말씀해 주세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8455님께서 이렇게 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하시면
1: 그럼요.
0: 또 우리 딸도 감동받아서 돌아오지 네. 않을까
1: 그래서
0: 생각을 또 해봅니다.
1: 약간 말 안 듣는 딸 모시고 사는 8455번님 또 아파트 전지작업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4649번님
0: 네.
1: 두 분께 토마토
0: 두 분께 토마토 한 박스씩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토마토 먹고 힘내셔서 네. 딸 잘 설득하시고
0: 그러니까요.
1: 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순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0: 가퀴즈 인 더 바이블. 네, 성경 속의 퀴즈, 가퀴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세 문제 드리는데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마지막에만 공개됩니다.
1: 네.
0: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속 시원하게 풀이까지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 네.
0: 또 선물은 누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맞춰주시면 좋다.
1: 네.
0: 네.
1: 다 맞습니다. 맞춰라.
0: 다 맞춰라.
1: 그럼 드린다.
0: 드린다.
1: 오늘 또 오랜만에 와서 문자도 많이 안 온다. 오늘이 진짜 기회다.
0: 오늘 진짜 기회다.
1: 선물 막 그냥 뿌려진다 이 정도면.
0: 뿌려진다. 네. 뿌려진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1: 네.
0: 한 문제 이상 맞으신 분들께는요.
1: 향기가 가득한 커피 BN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0: 두 문제 이상 맞으신 분들께는요.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0: 네, 세 문제 이상 맞으신 분들께는요.
1: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네.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1: 네, 우리
0: 카톡과
1: 3465님 갑자기 네. 막 이상한 뭐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0: 외계어를 네, 보내고 네. 계세요. 네,
1: 카톡과
0: 극동방송 앱도 네. 열려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1: 네.
0: 많이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1: 네.
0: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0: 있습니다.
1: 쉬울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쉽습니다. 참고로.
0: 심장 떨리네요. 네.
1: 제가 바울 전공이라. 사도바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 환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었을까요? 참고로 어제 우리 교회 수요예배 설교였습니다.
0: 공교롭게도
1: 갈라디아
0: 다 갈라디아
1: 나 마게도냐 다 비두니아 라 고린도
0: 네. 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이제 환상에서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뿅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사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은 이 지역이 아니었으나
1: 아시아였죠.
0: 네, 그랬죠. 그런데
1: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
0: 그래요.
1: 네.
0: 역시 전공자.
1: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아시아인데 막 여기 한국 올라고 했다 이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네.
0: 한국까지.
1: 웃을 일이 아니라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
0: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 환상 속에서 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어디 지역 사람이었을지.
1: 다 갈라디아, 나 마게도냐, 다 비두니아, 라 고린도.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6472번님, 9507번님 정답이 막 끝났는데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뭐 4개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니까 25%의 정답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1: 바울도 원래 1차 전도여행 중심지로 다시 돌려고 그랬어요.
0: 그랬군요.
1: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땅이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0: 드로아에서. 맞아요. 그런데 이 환상 속에 도움 요청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잠깐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0: 16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듣고 올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잘 남겨주고 계십니다.
1: 네, 찬양 그리고 이곳저곳 하네요. 동양적이었다가 서양적이었다가 막. 네.
0: 정신없이. 네, 네 좋아요. 카카오톡 아이디 진상철님께서 공교롭게도 저희 수요 예배 때도 네. 나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좋네요.
1: 아 큰일 났어요.
0: 왜요?
1: 아 진상까지밖에 안 들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요새 좀 그런가 봐요. 제가 그런가 봐요.
0: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네, 죄송합니다.
0: 네. 아무튼 526님께서는 네. 바울의 교회 생각이라는 책을 네. 지금 읽고 계시는데 네. 목사님 바울 전공이시라니 너무나 반갑네요. 네. 역시 네. 하셨는데 역시의 의미는?
1: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쪽인가 봐요 책이. 그죠?
0: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에베소서를 통해 배우는 교회의 그러네. 본질. 이야 네. 이거 네.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1: 아니, 저는 참고로 한 1000페이지짜리 바울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0: 야 네. 역시. 네, 네 역시.
1: 뭐 자랑은 아니고 다 목사님들은 다 그 정도 읽습니다.
0: 아, 멋있다. 네, 네, 네. 네.
1: 아마 남편분도 읽었을 거예요.
0: 아, 저희 남편이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627님 네. 네.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4752님도 네. 정답 잘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들 정답 잘 보내주셨는데.
1: 다들 정답 잘 보내주시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네.
1: 아, 다섯 글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0: 좋아요.
1: 환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인가?
0: 네.
1: 가 갈라디아.
0: 갈라디아.
1: 나 마게도냐.
0: 마게도냐.
1: 가 비두니아.
0: 가 비두니아.
1: 라 고린도.
0: 아 라 고린도. 가 갈라디아.
1: 아니 아로 끝난 냐가 이제 냐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랬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0183님도 네. 잘 맞춰주셨고요. 8937번님, 2635-7978, 또 5927번님, 네. 5993번님 오늘 처음 네. 참여하셨는데 네. 다섯 글자로 늘릴 수 있대요. 한번 네. 잘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5927번님, 이것도 늘려서 그래도, 네. 잘 보내주셨네.
1: 새로운 번호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0: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네, 새로운 좋습니다. 번호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습니다. 네. 네.
1: 어쨌든 좀 더 보내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0: 네, 2번 문제로 가보시죠. 2번 문제 주시죠.
1: 네,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앞으로 네. 제가 세 문제 드릴 텐데요.
0: 네.
1: 그 세 문제의 정답의 첫 글자를 연결시키시면 한 글자가 나옵니다.
0: 오호.
1: 오늘은 영어네요.
0: 영어입니다. 네. 오늘 외래요.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죠.
0: 하지만 이것이 네. 제가 이제 표준 발음으로 제가 딱 이거 혹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아하.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1: 역시 완벽해.
0: 네.
1: 자, 가 네.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0: 알페오의 아들.
1: 본명은 레위인데 가버나움 출신으로 백성으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던 관원인 세리 출신이며
0: 세리.
1: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0: 오호.
1: 세리.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
0: 네.
1: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누구일까요?
1: 진짜 재밌죠. 이름이 레위예요.
0: 이름이 레위야.
1: 네, 레위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그 성전에서
0: 그러네.
1: 제사를 섬기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 같죠.
0: 그러네요.
1: 근데 직업은 세리야.
0: 근데 직업은 세리네. 네.
1: 근데 그 안에 있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죠. 그래서 부르죠.
0: 그렇습니다.
1: 너 레위인데 이렇게 사는 거 별로지?
0: 컴 온.
1: 컴 온.
0: 그래서 컴 온. 네.
1: 오케이, 아이고. 자, 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로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0: 네.
1: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고 그땐 어려워했죠.
0: 네, 맞아요.
1: 결국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네 글자입니다.
0: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네,
1: 저는 이분 이름을 네. 보면 네, 그 우리 어릴 때
0: 네.
1: 금남로에서 데모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0: 이게 뭐
1: 이름이 그래. 자, 다.
0: 다.
1: 괴로움
0: 네.
1: 근심이라는 뜻으로 여리고성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범죄자 아간과 그 일가가 돌에 맞아 처형된 곳입니다.
0: 네.
1: 이 골짜기는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곳으로 절망과 죽음의 땅 황폐한 처소로 상징되었던 이 땅이지만
0: 네.
1: 선지자 이사야는 이곳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곳으로 선지자 호세아는 괴로움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회복의 처소를 상징하는 곳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해골 골짜기라는 뜻이죠.
0: 맞습니다.
1: 네네네.
0: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앞글

0: 자,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네. 야구보가 왜 나올까?
0: 세리, 세리. 아, 여러분, 세리.
1: 세리, 세리.
0: 세리, 세리.
1: 두 글자, 두 글자.
0: 두 글자, 두 글자. 에. 세리인데 에. 예수님께서 come on 에. 하셨는데 에. I go 하고 다 버리고 에. 따라간 열두 제자가 된 바로 그 에. 사람. 네, 여러분 아시겠죠?
1: 네.
0: 아, 그리고 다는 또 이제 찬양 중에 네. 뿅뿅 골짝 핀들에도 뭐 이런 네 가오리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정답이 막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당황스럽네. 일단 봅시다. 한번 지켜볼게요.
0: 네, 좋아요. 네, 웜에 네, 나왔는데 네, 아무튼 찬양 듣고 올게요.
1: 네.

0: 자, 네. 찬양 듣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앞글자 네. 따셔서 네. 정답을 이렇게 그 합치시면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1: 제가 한 분 네. 문자 읽어드리면 좀 감이 올 수도 있어요.
0: 좋아요.
1: 5226번님인데 네. 이분이 우리 이거거든요. 오늘 또 샤이 행저질라 하려다가
0: 샤이 행저질라.
1: 네. 네. 아, 샤이 싫어요.
0: 샤이 네. 샤이. 네.
1: 수현 PD님, 전의진 목사님, 뿅뿅뿅인 나인지라 적극 참여하게 되네요.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이번 문제 다시 정리할 텐데요.
0: 네.
1: 세 문제를 드리면 그 세 문제의 정답의 앞글자를 따면 네. 이거 정답이 나옵니다.
0: 좋습니다.
1: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0: 네.
1: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본인 본명은 레위인데 네. 가버나움 출신으로 백성으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던 관원인 세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0: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 참고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1: 그래서 두 네. 글자입니다.
0: 두 글자.
1: 네.
0: 네.
1: 복음서 처음입니다.

0: 자, 2번. 네. 네.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로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죠. 네.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고 네. 그때는 아리까리했으나 그 신실한 제자가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다음에 네. 골짝입니다.
1: 골짝입니다. 네.
0: 딴따단딱 빈들에도 네. 이거 세 문제를 하나로 하나 합쳐주십시오. 네,
1: 맞아요. 아, 네. 나번 문제를 들으니까 네. 아, 목사님 혹시 고모 있으세요? 고모?
0: 고모 있습니다.
1: 아, 저는 고모,
0: 고모 두 분 계십니다. 어. 네. 네, 고모 두 분.
1: 네. 아무튼 네, 네. 여러분.
0: 아, 나는 5.18 쪽이 더 나아. 이쪽은.
1: 아, 예?
0: 네, 금남로에서 이거 하던데. 5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우리 기유성님 오늘 처음으로 또 카톡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그 이제 다 잘 맞추셨어요. 이거를 네. 앞 글자 따서 네. 이제 한 단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 그렇지.
1: 8404번이 아주 네. 정답 잘 맞춰 주셨고요.
0: 네, 오늘 0183번님도 참 마음에 듭니다.
1: 오, 네, 네 좋아요.
0: 열심히 보내주시는데 뭐 많이 안 보내셨던 분들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네, 지금 좋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9973번님 웃다가 문제를 놓쳤어요.
0: 웃지 말고 들으세요. 자, 9450번님도 처음 보내셨는데
1: 네, 네 그래요. 아주 잘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 주시죠.
0: 네, 3번 문제 사투리 퀴즈입니다.
1: 네.
0: 3941번님께 다시 외침. 아, 잘 하셨네요. 예, 저는요.
1: 네,
0: 제가 잘못
1: 좋아요.
0: 봤어요. 잘하셨어요. 3941번님. 오늘 후보야.
1: 파이팅.
0: 지금 내 눈에 띄었어요.
1: 띄었어.
0: 웬만하면 선물 받아요.
1: 그래요. 맞아요.
0: 자, 사투리 퀴즈입니다.
1: 좋습니다.
0: 네. 어느 날 집주인은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1: 어허, 포도원.
0: 네, 그런데 오전 9시쯤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죠.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야, 너희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보러라. 어허. 내가 값 쳐줄게.
1: 아하.
0: 놀면 뭐하냐. 일해야지.
1: 취업됐네요.
0: 예, 그들은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 네.
0: 집주인은 다시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 어허,
0: 집주인이
1: 네.
0: 이랬죠. 오메, 너희는 어쩐다고 일도 안 하고 이러고 놀고 자빠졌냐. 그들은 대답했죠. 아따,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한다요. 그러자 집주인이, 아야, 너희도 들어가. 나 돈 줄게.
1: 야, 혹자다.
0: 예, 저녁이 되자 네. 나도 좀 이러고 싶다. 예.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1: 네.
0: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 왔던 사람들까지 품싹 줘버려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1: 네.
0: 이를 본 먼저 온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따, 나가 먼저 왔은 게 더 바꿨네. 웜에 줘버려라. 한 데나리온씩 준다더만 더 줘버네.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죠.
1: 맞아요.
0: 그들은 품싹을 받은 뒤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아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라.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5시에 왔지.
1: 나도 늦게 네. 왔지.
0: 그러자 집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아야, 나가 뭘 잘못했냐.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잖아. 아야, 네가 갖고 가야. 똑같이 주는 건 내 마음이여, 네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며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네.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네. 거죠.
0: 가.
1: 네.
0: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1: 야하. 네. 욕심 부리지 마라.
0: 네. 나.
1: 네. 나.
0: 그러니까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대분다. 명심해라.
1: 명심해라. 네. 네.
0: 다.
1: 다.
0: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해라.
1: 뭐 같이 하라는 걸까요?
0: 네. 아, 네. 돈 없어서 이름 못 할 것 같은데. 네, 네.
1: 자, 여러분 사투리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0: 네, 찬양 네. 듣고 왔습니다. 네네네네네. 우리 진상철님께서 네. 정답 남겨주시면서 네. 경기도 성남 토박이인 제가 이걸 알아듣네요. 네. 야, 좋습니다.
1: 아니, 참 희한해. 우리 방송은 타지에서 많이 들어요.
0: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시면서 네. 우수님께 네. 제 이름은 진상이 아니고 네네. 진상철입니다. 아,
1: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네.
0: 아유, 잘못 들었어요. 네,
1: 저도 네. 나의진이 아니라 전의진입니다.
0: 전의진, 아이의진. 네,
1: 겸손하죠. 네, 네.
0: 이봉진님께서 네. 우선님 사투리 퀴즈 너무 재밌습니다. 네. 꿈에서도 꿈꾸고 싶어요.
1: 아, 꿈에서도 꿈꾸고 싶다고?
0: 꿈에서도 전의진 네. 목소리 사투리로 나오시는 거 꿈꾸고 싶어요.
1: 근데 요즘 꿈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많다.
0: 목사님이요?
1: 아, 심지어 어떤 목사님 사모님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없어요. 지금 나도 그 사모님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 꿈에 내가 나왔대. 전의진이래.
0: 그럴 수가 네, 있어?
1: 진짜 희한하죠. 아,
0: 꿈에서 참, 뭐 하셨대요?
1: 몰라. 그냥 꿈에 나왔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또 길게 제가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서.
0: 아, 그래요? 아, 네. 꿈 얘기.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네. 0183번님. 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퇴근길에 듣다가 네.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1: 이분도 인천이라고 아까 보는 것 같은데.
0: 영종도라고 아까. 야, 영종도. 야.
1: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른 데서 개척을 했어야 되나 봐.
0: 경기에서 좀 먹히나 봐.
1: 영종도, 성남, 양평 이런 데서
0: 수도권 이런 데서. 아이고, 그러니까요. 3번은 다들 잘 정답을 맞춰주시네요. 네.
1: 3번 문제 그래도 한번 정리할게요.
0: 좋습니다.
1: 네, 9시 뭐 여러 시간 동안 불러드렸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품삭을 줬어.
0: 맞아요.
1: 억울해, 억울하네.
0: 억울하죠.
1: 억울안 해도 돼요.
0: 이거 시급, 네. 이거 시급으로
1: 시급은
0: 따지면
1: 맞춰준 거지. 왜냐면 시급 1대나리오니까.
0: 아, 그러구나. 그렇지. 네.
1: 근데 이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럼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0: 누군데요?
1: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0: 너무 쉽게.
1: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평생 듣고 살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 마음이다?
0: 하나님 마음이다.
1: 그리고 일찍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0: 이유가 있다.
1: 그러니 순종하며 살자.
0: 또 그것이 감사한 것이다.
1: 네, 자 가나다 드립니다. 가.
0: 네, 좋습니다.
1: 모든 탐심을 물리쳐 불어라.
0: 모든 탐심을 네. 물리쳐라.
1: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어버려.
0: 그래요.
1: 나. 나.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잉.
0: 어허.
1: 자. 네.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해라.
0: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해라잉. 네,
1: 돈이 네. 없어서 못해요.
0: 네, 순종할 수 없는 네. 다 네. 복이었습니다.
1: 답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
0: 좋아요. 네. 1번, 2번도 한번 목사님 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1번 객관식 퀴즈고요. 네. 바울이 2차 전도행중 환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지역을 옮기게 되죠.
0: 그쵸?
1: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었을까요?
0: 어느 지역 사람인지.
1: 가, 갈라디아.
0: 갈라디아.
1: 나, 마게도냐.
0: 마게도냐.
1: 가, 비두니아.
0: 비두니아.
1: 라, 고린도.
0: 라, 고린도.
1: 네, 네. 두 번째 문제는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세 문제 내드리는데 그 첫 글자 조합해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아, 본명은 레위고 가버나움 출신으로 백성으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던 세리 출신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죠.
0: Come on.

0: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하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인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고 그 후 신실한 제자가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1: 네 글자.
0: 빰빠골짝 빈드레도 이게 다입니다.
1: 다는 뿅뿅골짝 빈드레도 네. 그렇습니다. 앞 글자 이거.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정답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0: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0: 그리고 문자도 잘 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답 있으신 분들은 오답 바꾸시면 되고요. 덜 보내신 분들은 마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0: 네, 네. 피아워쇼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1: 정답 풀이는 1번 문제에 힘을 많이 주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2번, 3번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네. 마테, 니고데모, 아골. 그렇죠. 그래서 마니아.
0: 마니아. 매니아로 네. 알고 계시는 분들 네. 많은데 마니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1: 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니아가 되십시오. 네, 3번 문제.
0: 아, 예수님의 마니아가
1: 네,
0: 되세요.
1: 그것도 네. 되고. 네. 네. 3번 나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
0: 그렇죠. 억울해하지 말고 네. 네, 지금 마니아가 일찍 된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하자. 1번 네. 문제입니다.
0: 1번 문제.
1: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환상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0: 맞아요.
1: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0: 마게도니아 네. 사람이라고 네. 사도행전에 적혀 네. 있습니다.
1: 유럽으로 가는 첫 성 빌립보로 그래서 가게 되죠.
0: 맞아요.
1: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네. 환상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자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확실히 보여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다음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0: 오, 네.
1: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다음에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0: 네.
1: 이 뱃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뱃길이어서 그때 당시나 지금도 약간 위험한 뱃길로 유럽에서 유명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갔는데 위험한 뱃길로 갑니다.
0: 와.
1: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없어서 여성들에게 전하게 되고 결국 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믿게 되죠.
0: 아,
1: 근데 그 다음이
0: 맞아요.
1: 뭐냐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0: 허?
1: 네, 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간수 가족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럼 생각해 봅시다. 결론은 아름답죠. 구원을 받았죠.
0: 맞아요.
1: 근데 환상을 보고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뱃길이 엉망입니다.
0: 너무 힘들어.
1: 그다음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0: 너무 힘들어. 네. 네.
1: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복입니다.
0: 왜? 아멘입니다.
1: 결국은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다 믿게 되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0: 아멘, 아멘.
1: 그러니까 혹시나 힘들더라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0: 사용하시기 위해 인도하는 길이구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아멘입니다. 네. 8337번님 드디어 네. 신호에 걸렸네요 하시면서 정답을
0: 그래서 급해
1: 잘, 급하게 네, 잘
0: 먼저
1: 보내주셨고요.
0: 된 자가 나 거기까지밖에 안 보냈어
1: 네. 잘하셨어요. 네. 7978번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네, 네, 네. 3941님 5993님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네, 네. 정답 보내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오늘 그분들

0: 쓰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니 제가 네. 그렇게 외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0: 우리 진상철님도 네. 아, 너무 웃겨가지고 네. 한번 꿈속 이제 꿈속에도 나오게 생겼다 하시면서 네. 광주 한번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네. 남겨주셨는데
1: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0: 아, 좋습니다. 그 교회에서 네. 목사님과
1: 제가
0: 함께.
1: 비싼 건 못 사드리고 생고기 비빔밥 정도는 사드릴게요.
0: 야 진짜 맛있겠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 목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재림의 시간표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세상의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를 장악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정체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하게 될까요? 먼저 요한계시록의 연대기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는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연대기적 구조를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각의 부분이 뚜렷한 시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과거의 일을 의미하는 내가 본 것은 1장, 현재의 일을 의미하는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미래의 일을 의미하는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내가 본 것으로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환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 교회 시대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은 장차 될 일, 곧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에서 들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시점부터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요한이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이 차례대로 펼쳐집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7년 환란기, 환란의 절정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지며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완전히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계시록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세계 통치 체계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은 교회의 휴거 후에 일어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 때의 연대기가 기록된 다니엘의 70일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큰 틀을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설교를 통해 그 그림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사도들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계시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교회의 휴거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부터 7년 환란기가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성전 건축을 허용하는 조서를 내리고 성전 제사를 재개시킵니다. 그러나 그 이래의 절반, 즉 7년 환란기의 전반부에 3년

0: 반이 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성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거룩한 곳인 성전에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를 등지게 됩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게 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계시록 13장의 예언은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진 뒤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계 통치가 기록된 계시록 13장의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지는 사탄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어지는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의 승리와 악의 세력의 패배를 보여주는 환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환란기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곁에 두고 사탄의 권위를 받아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환란기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란스럽고 요동하는 세상과 열방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등장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인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며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세계적인 통치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치와 경제, 군사력을 모두 장악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흔히 거짓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는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선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권력을 대표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권력을 대표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라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그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선전가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준비된 성도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십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입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4

0: 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오늘 예배의 특성으로 무리를 걷는 자 이 찬양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며 또 몇 번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동일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거친 파도들이 제자들을 덮치려 할 때에 그런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둠을 뚫고 물결을 헤치며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보려 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참 흔들릴 것이 많은 이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나를 휩쓸려고 하는 그 파도 가운데서 흔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일 것인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물결 위를 밟을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확한 하나, 내가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걷게 하실 리가 주님이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범법을 한, 법을 어긴 그런 범죄자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멸시받으며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가난한 하층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와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을 영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영접을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못마땅해하고 또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며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목자와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6월 21일 조이 콘서트를 앞두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잃은 자를 찾으시는, 잃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시골 농촌에서 살았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조그만 젖소 목장을 하신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저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함께 쓰는 방이 창고처럼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막아서 그 윗목에 집을 깔아주고 그 갓 태어난 송아지와 함께 겨울 한동안을 함께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송아지를 매일매일 보게 되면 그 얼굴을 구분하게 됩니다. 서둘도 얼굴이 있다는 것을, 각각 다르다는 것을, 눈, 코, 입 모양이 개별 각각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도 마찬가지죠.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는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마리를 세어서 한 마리 부족한 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마리를 채워야 하는 한 마리가 아닌 그 존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목자에게는 결코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드라크마를 잃은 이야기에도 반복이 되죠.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으로부터
열 개의

은 동전, 이것을 드라크마라고 부릅니다. 10개의 은으로 된 동전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10개의 그 동전을 받아서 목걸이를 만들거나 머리 장식을 만들어서 결혼 언약의 징표로 간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닌 전부가 훼손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나 10개의 동전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나 지금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찾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5월 첫 주간에 이제 어버이날도 있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이제 찾아뵈러 갔었습니다. 운전을 안 쉬고 쭉 이렇게 막히지 않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 한 3시간 반이면 넉넉히 가는 거리를 길이 막혀서 거의 5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옆에 아내가 이제 피곤하고 졸리니 이제 운전하면서 들으라고 유튜브를 틀어주었는데 개그 콘서트에서 소통왕 말자 할매라는 코너를 진행하는 개그맨 김형희 씨의 유튜브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용기와 생기를 채우는 법, 졸업이 없는 공부, 사람 공부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한참 개그맨으로 주가를 높이 올리고 있었을 때에 가족 문제로 인해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서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공부가 된 것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람 공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공부 중에서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공부,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부가 아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였었다고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었고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결국 그 길고 긴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졌던 여러 경험들을 녹여서 이제 고민 상담하는 개그로 이제 공연을 다니게 되었고 이 반응들이 너무 좋아 나중에 개그 콘서트의 고정 코너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억에 남았던 고민 상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성분께서, 젊은 여성분이 고민이 내가 첫사랑 남자친구를 못 잊겠다라는 고민을 이제 관람객 중에 한 명이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남자친구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은 헤어지기를 내가 기다려야 할지 말지를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자 할매가 이 여성분에게 정신 차리시라고 세상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에 매달리느냐고 정신 차리라시라고 그렇게 이제 세게 얘기하셨는데 이 여성분이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세상에 그 사람은 하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이분이 맞는 말이죠. 하나밖에 없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은 단 한 명이지. 지금 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워지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저 여성분이 내 친동생이라면 나는 이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개그를 내려놓고 이분의 마음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 번뜩 떠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도 세상에서 단 한 명이야. 이 말의 반응이 진짜 대박이었다고 당사자 또한 너무나 감동적이고 멋있는 해답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에게도 그 양은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 목자에게 잃어버려도 되는 양은 없었습니다. 그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전부를 잃은 것처럼 그 양을 반드시 찾아 나설 것입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평생 거지와 병자, 길가

0: 일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돌보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에 대해 이분께서 나는 많은 이들을 한꺼번에 사랑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려 했다고 하면서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탰지만 만일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가를 가끔 가시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닷가가 작년보다 12방울 줄었네?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닷속에 그 물방울들을 다 세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닷속 그 한 방울 같은 그런 나의 존재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물방울 같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자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우리 주님이 포기하시는 사람, 우리 주님께 무의미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의 존재를 아시는 주님,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 본문 4절과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1: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0: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뒷모습을 보며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보다는 아마 99마리의 양들도 놀라운 안정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저분이 나의 목자시지. 혹시 나도 나중에 길을 잃게 되면 목자는 반드시 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오늘처럼 그 목자, 나의 목자는 나를 찾으러 오실 것이지. 나의 목자는 결코 자기의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99마리의 양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깊은 골짜기나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온갖 고생을 다 치르고서라도 양의 흔적을 쫓아갈 것입니다. 양을 찾아낼 때까지,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의 손에 양이 안겨질 때까지 목자는 결코 양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었을 때의 운명을 잘 압니다. 잡아먹히든지 굶어 죽여 죽든지 벼랑에 굴러 떨어지든지 양의 생명은 오직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양을 찾아내는 목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제가 드라마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짧은 영상 몇 개를 보게 됐었는데요.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극중 인물인 한준경이라는 젊은 여인은 고아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나는 버려진 존재라는 그 생각으로 커왔기에

0: 자존감은 극도로 낮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 텅 빈 가슴은 분노와 상처로만 쌓여 있어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녀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살던 빌라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녀를 키우던 미혼모 어머니는 불길로부터 자기 딸을 지켜내기 위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자기 품에 그 어린 딸을 꼭 감싸 안은 채 숨진 채 발견이 되었고,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여자아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 덕분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출생의 비밀을, 출생의 숨겨진 사실을 찾아내서 이 한준경이란 여인에게 전해 주었던 극중 인물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애초부터 가족한테 버림받은 적이 없었어. 너는 너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살려낸 귀한 아이였지. 그 귀한 인생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좀 잘 살면 안 되겠니? 이런 대사였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반대로 너무 귀해서 그의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온몸으로 지켜냈던 아이. 이것이, 이 정체성이 그녀를 회복시키며 그 이후부터 그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길 잃은 양 같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상하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당신의 온 전 존재를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누구에게도 직접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도로만 고아원을 운영하시며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서 기도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중 3명은 오래지 않아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거부했던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세월이 무려 52년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예배 때,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 예배 때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한 명 남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친구의 마지막 남은 이 친구의 구원은 목사님이 끝내 보지 못하고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믿지 않던 그 친구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 때에 그가 자기를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그 후에 유럽을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간증을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고, 내가 그 기도의 마지막 응답이었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1: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0: 6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번 주 새벽부터 우리 조이 콘서트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87명의 이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팀이 매주마다 방문하는 상가

0: 의사의 50명을 합하여 총 237명의 이름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이 중에는 매년 적어내는, 매년 기도할 때마다 만나는 이름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해,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더욱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또한 전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조이 콘서트는 우리 이곳에 오는 VIP들이 100명이 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큰 기쁨으로 잔치를 여시는 마음.
0: 네, 5절부터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입니다. 빨간 부분만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입니다.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야기를 하죠.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움, 기쁨, 잔치 이런 표현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양의 한 마리의 무게가 80에서 1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양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면서 즐거워하며 돌아옵니다. 산길과 들판의 그 험한 길을 통과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거워? 너는 왜 나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가 아니라 되찾은 기쁨에 가득 차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에 들어오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집에 오라고. 내가 잔치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내가 나의 양을 찾았노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양을 팔아서 얻는 값어치나 다시 되찾은 한 동전의 값어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잔치를 위해 배설하는 목자와 주인,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 양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하고 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0: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복된 소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쏟아내실 만큼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압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닌 어떤 자리에서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0: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조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공동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더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란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 믿음을 상실한 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 하나 되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밭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밭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5879번이

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주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쁘고 기쁘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지선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이 찬송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기쁨 그 자체이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나를 통하여 이건희 2집 앨범에 실린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주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곳곳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나를 위하여 김관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0: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적과의 대면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이야기, 적과의 대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베드로와 요한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자 밤중에 산에서 내려왔지만 행여나 길거리에서 체포당할까봐 어두운 골목만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들은 곧 길을 잃었죠. 요한과 베드로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방황했습니다. 이젠 안개까지 낀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은 떨리는 마음을 다스린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뒤따라 베드로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베드로는 누군가와 부딪혔죠.
2: 베드로 왜 그래요? 깜짝 놀랐잖아요.
3: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넌 예루살렘에 모르는 데가 없잖아.
2: 그렇진 않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자, 따라오세요.
3: 이게 무슨 냄새야?
2: 쉬, 목소리가 너무 커요. 여긴 확실히 어딘지 알아요.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대제사장의 집이 있어요.
3: 요한, 이렇게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2: 베드로, 저길 봐요.
3: 로마 군인들이잖아. 우리를 찾고 있는 걸까?
2: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좀 더 가까이 가서 어디로 가는지 봐야겠어요.
3: 저 사람이 날 잡으려 했던 백부장이야. 저기 봐, 주님이요.
2: 목소리가 너무 크다니까요. 이러다가 우리도 잡힌다고요.
3: 요한, 예수님이 저기 계셔.
2: 저도 봤어요. 저쪽에 큰 집 보이세요? 저기가 대제사장의 집인데 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3: 그러게.
2: 어서 오세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아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철한 우리와 같이 계셔도 되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고.

0: 손만 봐도 그래. 딱 봐도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손이잖아. 그냥 공부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만 따지는 손이라고. 안 그래? 안 그러냐고! 갈릴리 선생님. 다들 봤어? 내가 또 채찍질할 줄 알았나 봐. 손을 쓸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
1: 적당해 가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만하라고.
0: 아, 그, 갈바백 부장님, 잠시 겁만 준 겁니다.
2: 요한, 어떻게 하지? 저들을 멈춰야 해.
3: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4: 갈바 백부장, 손님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지 않겠나?
1: 넌 여기 남아서 보트를 서라. 저자가 문제 일으키지 않게. 알겠나? 예. 나머지는 날 따라와.
3: 베드로, 잘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종들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찾아야 할 텐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 베드로,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2: 만약에 너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혹여나 네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널 체포할 거야.
3: 조심할게요. 믿어주세요.
2: 아니, 근데 들어가서 뭘 어쩌려고.
3: 가봐야 알겠죠.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2: 지금 졸면 안 되는데. 요한은 잘 들어갔으려나. 나도 가서 한번 볼까. 저기 있다. 저 손짓은 나한테 오라는 건가? 이거 좀 위험한데. 좋아. 날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한, 뭐 좀 알아냈어?
3: 아니요, 아직이요. 자, 베드로, 전 안에 들어가서 상황 파악 좀 하고 올게요. 그동안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추우면 저쪽 모닥불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2: 알았어. 조심해. 내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봐.
3: 상황 파악을 하자마자 나와서 알려드릴게요. 조심하세요.

0: 말고 정인들을 데리고 와라.
1: 예, 가야바 주인님.
0: 네. 이름이 뭔가?
2: 저요? 제 이름은 엘리호입니다.
0: 아, 엘리호. 이 자를 본 적 있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말하게.
2: 왜 정확히 뭘 알고 싶으신 거죠?
0: 이 자를 어디서 만났나?
2: 저자가 전에 말씀하셨던...
0: 조용! 이 자를 당장 끌어내라. 다음 정인을 데리고 와. 어서 일으켜 세워. 자, 이쪽으로. 이름이 뭐야? 이 자를 본 적 있나?
3: 아, 예, 예. 제 이름은 시자이고 전 그 자를 꽤 많이 봤습니다.
0: 그래? 저 죄수를 어디서 만났지?
3: 성전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예.
0: 성전이라면 여기 예루살렘 말인가?
3: 예, 예.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
0: 자세히 봐라. 적어도 한 번 이상 가이사랴에서 봤다고 했지?
3: 아유, 맞아요. 거기서도 봤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0: 그리고?
3: 그리고?
0: 그때 이 자가 누굴 만나고 있던가?
3: 예, 맞다, 맞다. 근데 그때 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0: 오, 그래? 이거 더 흥미로워지는데? 이 자가 가이사랴에서 헤롯 왕과 만나는 걸 봤다는 거지? 둘이 만난 목적을 알고 있는 대로 말해봐라.
4: 증인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0: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네가 가면
5: 니고데모. 여길 와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네. 이리 와서 앉게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와서 앉아요.
4: 존경하는 안나스님,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님.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전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의 자녀가 밤중에 체포되어 법대로 공적 조사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공정한 재판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0: 감히 어떻게...
5: 니고데모, 우리 역시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네. 공의를 말이야. 오늘 저녁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왔는지 나도 모르겠네. 우리도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야.
4: 이 밤중에 게다가 거룩한 명절을 앞둔 오늘 갑자기 소집을 하셨다고요. 다들 이 재판에 대해 알고 있긴 한 건가요?
5: 자네도 재판에 대해 들어서 여기 온 게 아닌가? 이제 진정하고 좀 앉으시게.
4: 제가 앉은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느 분이 두려움에 떨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0: 대체 누가 자네한테 얘기한 거지?
5: 가야바. 그만하고 계속 진행하지. 니고데모 형제. 하든 일을 해야 하니 진정하시게. 증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네가 여기 남든 남지 않든 우린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만 하네.
4: 저도 남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가야바 제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5: 뭐 그렇게 하시게. 자, 그럼 증인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저자가 헤롯 왕과 예수가 만나는 걸 봤다는 얘길 말이야.
4: 죄송한데 저 증인이 죄수를 어떻게 묘사하던가요?
5: 자넨 그냥 가만히 있으면
4: 꼭 묘사해보라고 해주세요.
5: 그래. 죄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 줄 수 있겠는가요?
3: 예? 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5: 아, 왼쪽에 있는 죄수 말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오.
3: 아, 제가 볼 수, 이게.
4: 장님이시군요. 대제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시려고 비밀리에 재판을 하셨군요.
0: 증인은 이제 내려가시오.

0: 아우 깜짝이야. 언제부터 옆에 계셨어요? 난 그냥 저 손을 좀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제 친구가 보낸 분 맞죠?
1: 안에서 요한이란 친구요? 죄수의 친구 요한? 어머, 당신도 그 갈릴리의 예술환자와 늘 같이 있었죠?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나는 어디 급히 가봐야 돼가지고 이만.
1: 저기 군인 아저씨?
2: 응?
1: 저 사람 좀 수상해요. 주시하세요.
3: 다음 증인을 들여보내라. 어디서 누군지 말하게.
4: 저는 이 도시 사람 유디아라고 합니다.
3: 저 죄수랑 만난 적이 있나?
4: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0: 근데 저분이 작년에 제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1: 뭐라고? 지금 저 사기꾼이? 아, 미안하네. 뭐라고 했지?
0: 네, 작년에 저분이 제 아들을 만났고 장님이었던 제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 그랬었군. 아들이 정말 장님이었나?
0: 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지요.
1: 근데 더 이상 장님이 아니라고?
0: 네, 지금은 장님이 아닙니다.
1: 그래도, 그러니까...
2: 아, 가야바. 내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
1: 예, 장인어른.
2: 여인이여, 다른 지도자들과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0: 네, 제 아들의 시력이 돌아왔다는 게 분명해진 뒤 바로 그 다음 날 서기관들에게 갔습니다.
2: 그 다음 날 갔다고? 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는가?
0: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었나요? 제 아들은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1: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안식일에 치유받았다는 건가? 바로 저자한테?
0: 네, 맞습니다.
2: 질문 하나만 더 하지. 에, 아들을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든가?
0: 좀 언짢아 했습니다. 저분에게 공로를 돌리지 말라고 했지요.
2: 아,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럼 누구에게 공로를 돌리라고 하던가?
0: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1: 이제 가도 되네. 잠시만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단 이유로 사람을 잡아두는 게 정당합니까? 오늘 밤 이루시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3: 자네도 니고데모, 조용히 보고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자, 이제 죄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지. 저 죄수가 저지른 많은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참석하지 못한 많은 형제들에게 망신을 준 일도 많더군. 죄수가 직접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고 싶은데 할 말이 없나 보지? 아니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 이번에도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 사실 예상 밖인데 난 이번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 줄 알았거든.
4: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지.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는 건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네.
5: 대제사장님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4: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게.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는 건가?
2: 어디가?
1: 아, 잠깐만요. 그게 말해. 그들이 어디 있다고?
2: 뭐라고 하는 기야?
1: 증인이요. 새 증인이 생겼습니다.

0: 아, 얼어버렸잖아. 요아는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려준다고 해놓고. 모닥불 근처에서 손을 녹이긴 해야겠는데 또 누가 날 알아보면 어쩌지? 아, 저 군인들 참 따뜻해 보인다.
1: 물 쬐러 같이 가.
0: 깜짝이야.
1: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절 따라오세요.
0: 근데 나는
1: 손은 좀 녹여야죠. 가위 아저씨, 이분 좀 안께 옆으로 좀 가주세요.
2: 베르씨, 이 사람은 누구야? 갈릴리 사람인가?
0: 아니요, 전 갈릴리인이 아니라.
1: 맞잖아요.
2: 베르씨,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자도 그 감남산에서 본 것 같단 말이야.
1: 거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0: 이봐요, 난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담대히 따랐던 용감한 제자. 두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선 목숨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조차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판단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베드로는 혼자 많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또 자기 친구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하지 않을 일도 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은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창조자가 포로로 잡혀 있었기에 제자들은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 순양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치신 순양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시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적과의 대면.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선은혜, 김하영.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 항상 감사하기 글을 소개할게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성도의 음정 박자 안 맞는 찬송이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요. 감사와 기쁨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감싸는 그런 말 많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커셰프만의 The Great Adventure를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멘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 이시몬과 박주은이 함께한 구원이 주님께 있네. 윤지은이 부른 주사랑을 따라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버클리 가트워드의 Ancient Gate, 그리고 패션과 멜로디 멜론, 그리고 젠 존슨이 함께한 I've Witnessed It, 그리고 조시 볼드웨인이 부른 Thank You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 라는 뜻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내려오면 밀리게 되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붙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상태, 그래서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나 확신이라기보다는 쉽게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힘이 빠질 때도 그렇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도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페닐아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릅니다. 페닐에틸아민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요. 천연 각성제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커플은 심박수가 똑같이 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대 연구팀이 사랑을 연구한 결과도요,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 연구팀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40%의 통증이 줄어들었고요. 매우 극심한 통증도 15%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호흡도 함께하고요. 사진만 바라봐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밥을 먹고 있으면 안 드세요? 그러면 야 너희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이러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이미 배가 부른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주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고요. 사람을 사랑할 때보다 더 크고 강렬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주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사랑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명식 송미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현충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 희생된 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잖아요. 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던 순국 열사들, 그분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우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고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또 나라를 위해 한 줄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인도해주세요. 라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김수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고 충성하신 순국 선열들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그런 사랑이, 헌신이, 충성이 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 저는 존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날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똑바로 서서 버티는 사람이 강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릎 꿇은 낮아진 그 자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요새인 것이죠. 세상의 풍파 앞에서 내가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쉽게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웅기장의 시편 19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서현실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His Will의 믿음이 없이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평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텐트메이커스의 믿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 크리스토벌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찾기 마련입니다. 뭔가 불확실한 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을 찾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나서는 것도 조금은 무모해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구원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저 그렇게 어렵고 또 어둡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정답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장애물들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겨냈을 때의 기쁨을 주시기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조수아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는 것, 헤쳐나가야 하고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또는 막막한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우리를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쟁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이 한반도 땅과 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로 함께 방송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남한의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의 주민 여러분, 또 탈북민 북한 노동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다리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라며 단절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하나 될 그날을 같이 꿈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와 또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코너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날씨도 찬양과 함께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북한 인권의 현실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잠시 후에 내 이름은 이라는 드라마 8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0: 이상한데 다 바닥에 붙어있어.
1: 어이, 차 안에 좀 한번 봅시다. 혼자서 이 봉고를 몰고 가는 건 아닐 텐데.
2: 아, 예. 제가 지금 짐을 좀 실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담배들을 실어 올 거라서. 아, 이 담배 맛 좀 한번 보시오.
1: 어?
2: 좋으면 오는 길에 다섯 배로 더 챙겨주겠소.
1: 아, 그래? 그러면 뭐 한번 맛 좀 보지. 앞으로는 수상하게 타고 다니지 말고.
2: 예, 감사합니다.
0: 에이씨,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데. 다들 조심하라.
1: 잠은 열라.
2: 아, 선생님, 제가 시간 맞춰서 화물을 실으러 가야 해서요. 에이, 이 담배 좀 드릴 테니 이거.
3: 잠만 말고 내리라니.
2: 아니, 여기 100달러.
3: 이 수작 부리니까 더 이상하다. 야, 왜 이럴 줄 알았어. 야, 이 사람들 다 뭐이니?
2: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인데 제가 설명을.
3: 몇 명이니? 중국에서 왔다고? 야, 그럼 그 신분증 내놔봐라.
4: 여기 제 신분증이 있습니다.
3: 그래, 네 이름이 뭐이니?
4: 장효경입니다.
3: 너희들 신분증 없는 사람은 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다 따라오라. 여기서 도망쳐도 소용없다.
4: 안 됩니다. 아, 제 일행인데.
3: 너 경찰서 가고 싶니?
4: 아, 아니. 아니, 사장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태국까지 데려다 주는 걸로 비용 드렸지 않습니까?
2: 아, 오늘 재수가 없구만. 저 사람들 빼오려면 1,000불씩은 달라 했기다.
4: 에? 1,000불이라니요? 7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2: 아, 네 1,000불 있나?
4: 아니요.
2: 가서 협상 한번 해봐라. 저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이니.
4: 아, 그걸 사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로커 비용은 다 받아놓고서는
2: 지금. 아니, 알바 아니지? 지금 경찰서 갔다가 나도 잡히게 생겼다야.
4: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0: 배가 너무 고파서 떠나온 고향 땅을 다시는 갈 수도 없게 됐어. 아버지, 민호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별님아, 내 인생은 어째 이러니. 조선에서는 먹을 곳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여기 미얀마까지 들어왔는데 나한테는 좋은 날이 올 수가 없는 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비.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장효경이라고 합니다.
1: 네, 무슨 일이시죠?
0: 아까 여기로 조사받으러 온 일행이 제 친척들입니다.
1: 아, 그 일곱 명이요? 북한에서 왔다던데?
0: 아닙니다. 그 조선족인데 우리가 깊은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저 빼고는 중국말을 못합니다. 저희가 같이 갈 수 있게 제발 보내주십시오.
1: 조사가 다 끝나야 나갈 수 있지.
0: 제가 여기 500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 전재산입니다. 이 은혜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1: 고작 500불로?
0: 선생님, 제 가족들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1: 어림없다.
0: 선생님. 그럼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1: 한 명만 만나

0: 해주지.
1: 예, 감사합니다. 엄마!
2: 경아.
1: 엄마, 엄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경찰한테 주면 다 같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500불로는 어림도 없답니다. 엄마가 가서 잘 설명해서 모아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북송돼서 가면 이제는 진짜 수용소입니다.
2: 은경아, 알았다.
1: 제발, 제발, 제발.
2: 은경아, 여기 1300불 모았다.
1: 좋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경찰한테 잘 말해보겠습니다. 요소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선생님,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1800불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좀 보내주십시오.
0: 1800불?
1: 네.
0: 아, 뭐 너네 다 풀어주기에는 너무 적지만 너네가 여기 있어도 귀찮아지니 그래, 기다려라.
3: 야, 너희들 나와.
4: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2: 너무 고맙습니다.
1: 우리까지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한 배에 탄 사이 아닙니까? 끝까지 살아서 같이 가야지요. 사장님, 저희 8명 지금 다시 다 모였습니다. 얼른 태국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야? 별님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끝까지 우리 지켜봐줘야 한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크게 올리며 반도체 호황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며 전국 지방권력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한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문제를 논의하며 후속 협상을 위한 일정표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가톨릭의 수장인 레오 14세 교황이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으며 한국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대북 감시 임무에 본격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K-푸드, K-음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급망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면서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대주의를 경계하며 자력 갱생을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곡 판매소가 쌀값 안정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가격과 품질에 대한 주민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으로 OECD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민간 투자 확대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첨단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질 경우 성장률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지만 한국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 비율 전망도 이전보다 낮춰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망 차질, 산업 현장의 쟁의 행위,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OECD는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한 일부 제조 분야의 기업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성장 동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점도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환율은 달러당 1,52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과 진전을 반복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와 국제 유가 흐름이 환율 안정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전국 지방권력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우위를 보이며 4년 만에 지방권력을 되찾았는데요. 부산과 울산, 강원 등 주요 승부처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여권은 정권 안정론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잇따라 어려움을 겪으며 당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잠정투표율은 61%로 집계돼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후속 협상 일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서울에서 열린 이틀간의 협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특히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연중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향후 논의를 위한 대략적인 일정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도 북한 문제와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 연료 문제는 향후 한국의 안보 역량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후속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지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국 간 협상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휴전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보다 포괄적인 평화와 안보 협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핵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과정에서 레바논 문제가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던 만큼 이번 휴전 합의가 중동 정세 안정과 향후 협상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가톨릭의 수작인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전 세계 평화 증진과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교황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최고 영예인 명예 10단증과 도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요르단 난민 캠프 출신 어린 선수들도 함께 참석해 교황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태권도 연맹과 태권도 박애 재단의 난민 지원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난민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앞서 프란치스코 전 교황에도 명예 10단증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재 바티칸 역시 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로마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고난도 격파와 품새 시범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의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본격적인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테나 R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휴전선 이남과 동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찰기는 기존 가드레일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최신 전력으로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와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 12km 상공에서 최대 15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더 넓은 지역을 장시간 정밀 감시할 수 있으며 악천후 속에서도 지상과 공중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아테나 R 한 대가 기존 정찰기 두세 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활동과 전략시설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시험 운용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나서면 한미의 대북 감시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급망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무역과 인프라, 식량 안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는 기업인과 정부, 외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확대, 산업단지 개발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산업 협력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9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력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성장시장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K-푸드, 한국의 음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인 타이펙스 아누가에는 삼양식품과 농심, 롯데 웰푸드 등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참가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태국 총리가 직접 삼양식품 부스를 찾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살펴보며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K-푸드 열풍은 실제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참기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614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며 캐나다와 대만, 호주 등에서도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 확대와 K-푸드 인기가 참기름을 비롯한 한국 식품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족 자존과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는 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등에서는 외세 의존 사상을 경계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교양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학습에서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국력이 강화된 것은 자력갱생 정신의 성과라고 주장했으며 핵 보유와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을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혁개방을 선택한 국가들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사례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에 중국산 상품이 넘쳐나고 국내 생산품 역시 상당수가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에게만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양곡 판매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운영이 안정되면서 쌀값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에는 곡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양곡

판매소에서 구입한 쌀을 시장에 판매한 뒤 더 저렴한 옥수수나 잡곡을 구입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품질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양과 해산의 양곡 판매소 쌀값은 시장 가격보다 각각 3에서 8%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과거 30% 가까이 저렴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양곡 판매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쌀값을 무리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양곡 판매소 가격조차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밤부터 다시 구름이 짙어지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40에서 150mm, 특히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기록되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에도 30에서 80mm,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수해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양과 양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6도, 양덕과 진남포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4도,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에서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4도, 고성 13도, 자성 1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고성 24도, 자성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과 신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계 16도, 개성 15도, 해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5도, 신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하루 동안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평강에서만 오후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성진 16도, 평강 15도, 무산 8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강 23도, 함흥 22도, 성진 18도, 무산 1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5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오늘도 자유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북녘당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또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북의 과정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방송을 들으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북녘의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 통일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 은혜를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였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든 그 어느 때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그런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열어봅니다.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 찬양 옹기장이었고요. 오늘의 첫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사역자 나무엔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23편의 고백 이어서 북한어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이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새벽 시간 주님께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피난처 있으니 찬양에 이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송도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고진엽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 선능인. 성도는 세상에 속하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을 의해 조종이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믿음과 세속주의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주의는 사탄의 소산물이고 세속주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새 현재인들에게 거대한 우상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현대는 부자, 리치맨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금주의의 사상을 생활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은 인생이 지고한 행복의 얼굴이며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샘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뭐 재산, 돈.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 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아는데 어떤 때는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부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둘째 아들에게도 760억 원의 유산을 물려줘라. 그 아들은 그게 적다고 다시 또 소송을 건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을 때에 돈이 뭐길래 야 760억이면 그거 어디다 쓰지? 물론 절반은 세금으로 뺏길 거예요. 그러나 300억만 가져도 평생 살고도 남을 거예요. 돈이 뭐길래 참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존 디 록펠러. 그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철학을 들어보세요.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윤형주 장로님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나눔 먼저 한 소절 그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고향 땅 북한에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나눔들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경북도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찬성과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신청합니다.

아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의 찬송과 은혜의 찬송과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부를 때마다 앞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북한 땅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의 부귀와 항락만 따르며 만신창이 되었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

0: 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저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서리 높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함경도가 고향인 마리아 자매의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남과 북이 함께 소망하기를. 무엇보다 고향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자매는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자매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올려드릴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마리아 자매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그날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 제사장의 국가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향 북한을 떠나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의 선곡,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마리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이 새벽 이 하루를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매알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성경 통독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자라가던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던 조각목은 가시가 가득하고 가늘고 뒤틀린 광야의 가시나무 시딤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시딤나무를 깎고 다듬고 물에 담갔다가 곧게 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법궤, 분향단, 번제단, 떡상을 비롯하여 성막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탈북민들이 바로 그 조각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은 상처가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를 잔뜩 세우고 뒤틀린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서름으로 가득한 광야의 시딤나무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탈북민 성경통독학교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송되었을 때 고문으로 시력을 잃었던 한 자매는 통독반에 나온 지 하루 만에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로 두 번의 수술을 거쳐 폐가 30%도 남아있지 않던 한 청년은 몸이 완전히 치유되어 지금은 통독하고 기도하며 설교도 하는 귀한 통독반 선생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제주 통독반에서는 6년 동안 귀신 들려 걸핏하면 자살 시도를 하던 자매님이 축사와 말씀 통독을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통독에 전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만났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오니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은 편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에 계셨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매 순간에도 붙잡혀 북송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대한민국에 오니 붙잡힐 위험도 없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 우리가 행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 시각도 한 끼 먹을 곳이 없어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잘 먹은들 배부르고 잘 산들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가 송금한 돈으로 북한 가족들이 잠시나마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존의 근본적인 욕구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탈북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은혜인가요? 우리의

0: 작은 신음도 들으시며 머리털 한 올이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여정을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간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향의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어 지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대가에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내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결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 안디옥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0: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전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함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경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입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안 입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나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움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잘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상급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먼저 함경북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후까지는 항해도에서, 저녁까지는 평안도와 함경남도에서, 늦은 밤까지는 함경북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40에서 150mm로 내리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많이 내리는 곳이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는 30에서 80mm 비가 내리겠고요. 많이 내리는 지역에 100mm 이상으로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경북도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강릉과 포항이 18도, 함흥과 서울이 17도, 평양과 대구, 여수와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광주가 15도, 신의주와 운기, 대전이 14도, 춘천 13도, 강기가 12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2도, 대구가 29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도, 춘천이 27도, 강릉과 부산, 목포와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5도, 평양과 신의주가 24도, 강계가 19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와도 같이 우리의 지상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르며 말씀에 빗대어 오늘 하나님의 의미

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했습니다.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교회 안영남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방인들처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함을 알고 오직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 뉴스를 보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덕적인 타락, 끔찍한 범죄, 기후위기와 전쟁의 소식까지 들려올 때면 세상이 대체 어디로 가려나 정말 끝이 왔나 싶어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딱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질 때 홀로 믿음을 지켰던 노아의 삶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사람들은 거룩한 구별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가끔 실수로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노아의 시대를 두고 사람들이 심판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일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서 오직 눈앞에 쾌락에만 몰두하다가 파멸이 문 앞에 올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본능대로 즐겨라 속삭이는 문화 속에서 수많은 현대인이 일상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영적 불감증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상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내달릴 때 성경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노아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향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거침없이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단 하나도 안 지은 로봇처럼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세속의 파도에 쓸려갈 때 홀로 그 거센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낸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라는 한 인간이 그 엄청난 시대의 죄악 속에서 홀로 의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우리랑 유전자가 전혀 다른 초인적인 성자였거나 의지가 남달리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위대한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공급받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 바로 삶의 예배자입니다. 노아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된 예배자는 세상과 삶의 방식이 확실히 다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이 모르는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비 한 방울 안 오던 시절에 산 위에 배를 지으니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며 조롱했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토를 달지 않고 다 준행했습니다. 이성을 말씀 위에 두지 않는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

0: 나는 자그만치 120년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내온 인생과 재정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기나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방주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 정직의 방주를 짓고 세상이 음란할 때 거룩의 방주를 지으며 이기적인 시대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과 희생의 방주를 짓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결과는 어떠할까요?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인생은 세 가지 위대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첫째,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덕분에 온 가족이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내가 깨어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내 순종을 통로 삼아 내 가정과 가문을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짓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옛 세상은 다 쓸려갔고 노아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조롱당하며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거센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의 홍수를 온몸으로 다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치명상을 입은 밀러 대위가 마지막 살아남은 라이언의 옷깃을 잡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목까지 가치 있게 살아라. 노인이 된 라이언은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대위의 묘비 앞에서 눈물의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그 몫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을까요?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기쁘게 가치 있는 인생, 사명을 다한 인생이었다고 주님께 거수 경례를 할수 있을까요? 이 시간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노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와 내 가정, 가문을 살리고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상속자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통합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안일함으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첫째, 죄가 시작됩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해요. 우기인 겨울을 지나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고 왕들이 마땅히 전쟁터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는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있었어요. 물론 왕이 후방에서 해야 할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언약궤가 함께 나가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승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도 견고해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승리 이후에 찾아왔어요.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보다 안정되고 편안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직장과 가정을 붙들었는데 조금 안정되고 익숙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씀도 건성으로 보고 사명보다 편안함을 더 찾게 되지요. 그런데 죄는 바로 그런 안일함을 틈타 들어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해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적 없이 거닐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쇼핑하러 가면 사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거리를 배회하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전쟁하며 살아왔는데 한가롭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 보이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하지요. 물론 바세바의 태도도 조심스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죄는 상황 자체보다 내 안의 틈 때문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처첩을 두고 있었고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승리하게 되니 자기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틈탑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안 넘어질 거야 하며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며 죄의 유혹 앞에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안에 사탄이 틈타기 쉬운 약점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둘째, 죄가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본 후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속에 음욕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알아보니 누구입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아요.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게다가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역시

다윗 측근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 같고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죄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라고 해요. 결국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여기서 이미 간음의 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정결 예식을 마친 직후였기에 다윗은 계산상 임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치밀하게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5절에 결국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알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속 숨겨져 있던 여자 중독과 욕망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드러내셔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죄는 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숨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는 초기에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합리화하며 죄를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그저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까? 백수로 보낸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회사에 정착했지만 다윗처럼 안일해져 회사를 무시했음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열심이 강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힘을 빼시고자 졸업 후 6개월간 백수로 지내게 하셨지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교만이 철저히 무너지고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힘들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공과 무관한 여러 회사를 거치며 제가 얼마나 저의 열심을 무기 삼아 표정과 말투,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회개도 잠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7년 차가 되니 처음에 낮은 마음을 다 잊고 또다시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상사를 한심해하고 나는 이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며 회사를 무시해요. 또한 급여에 대해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임원진과의 연봉 협상 자리에서는 은근히 상사를 까내리고 제가 한 일을 과시하며 한없이 계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판단에 따라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동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인데 이를 잊고 안일하게 행동한 것이지요. 회사에서 제 입지를 높이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열심을 낸 제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회사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딱 맞는 환경임을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사와 회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큐티를 먼저 하며 겸손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조금 마음을 놓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며 다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0: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안일함 가운데 머무르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기도와 말씀보다 익숙함과 게으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가롭게 거닐다가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다가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말씀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령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여기며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

이틀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연패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상업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열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히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지나 용루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아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정치 구호나 말에 있지 않고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요. 말뿐인 사랑은 자신을 지키지만 행동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지요.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었으며 또 인내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로만 머무는 사랑은 공허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을 입술의 사랑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입니다. 잡담의 감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프리멘틀은 집 근처의 체육관으로 매일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시설이 훨씬 좋은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프리멘틀은 그 더 나은 시설의 체육관으로 옮겼지만 어쩐 일인지 사람이 너무 없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도 비슷한데 왜 예전 체육관이 장사가 더 잘 되지? 경제학자로서 더욱 이유가 궁금했던 프리멘틀은 다시 이전의 체육관으로 옮겨서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낡은 체육관이 더 인기 있는 이유가 안내 직원의 잡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체육관을 찾아오는 모든 회원

회원들에게 미소로 대화를 건넸습니다. 날씨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오랜 회원에게는 가족의 안부까지도 묻곤 했습니다. 경제학자인 프리멘틀은 사소하지만 따스한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체육관의 여직원을 통해 배웠습니다. 프리멘틀은 이때의 경험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훗날 무슨 말이든지 건네야 고객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의 경영 입문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소중한 교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얼굴은 알지만 교제하지 못한 새신자들, 다른 교인들, 전도 대상자들을 되도록 자주 찾아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도나 이웃과의 소중한 교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지혜를 주소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할 말들을 항상 준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대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종종 화가 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억압된 분노, 쉽게 말하면 분을 참으면 이게 신체화되어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분을 안에 밖으로 바라지 않고 안에 두면 이게 몸에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암도 만들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이나 화를 참아서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화병이라고 그랬죠. 불화, 분노, 욱하는 감정, 질병, 아픔. 여러분, 화병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병. 굉장히 쉬워요.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그러고 그 화병의 영어 성경에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계에서도 우리말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표기를 한다. 주로 이 화병이 누구에게 많다고요? 이 한국 사람에게 많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 사람 그대로 이름, 영어 이름도 화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도 한국의 문화 특이 증후군, 한국 문화 특이 증후군, 이게 화병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mental illness, 정신적인 병. 그렇게 표현합니다. Pent up frustration, 소위 말하면 좌절감, 절망감. 여러분, 화가 뭐예요? 화. 화를 낸다 그럴 때 화를 불화자로 씁니다. 마치 불 일어나듯이. 외적인 감정 폭발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내 본능적인 생각대로 그냥 표출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 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기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에게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분은,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개념의 분은 억울함과 내 쌓인 감정이 내 안에서 응축될 때, 쌓일 때, 지속적으로 그것이 쌓여갈 때 상당히 이성적으로 내가 좀 참아야지 하면서도 안에 쌓여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답답함이 생길 때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상태, 그걸 분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외부로 터지기 전 상태에 내 안에 꽉 차있는, 대개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뭉쳐있어서 이를테면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안의 상태를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는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의 외적인 표현이고 분은 이건 부당하다고 느낌이 쌓이는 감정, 생각. 다시 말하면 화는 밖으로 표출된 거고 분은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20세기 러시아의 신비주의 운동가의 탁월한 스승인 구르지예프가 임종을 눈앞에 둔 자기의 할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너를 모욕하거나 너를 오해해서 그와 다투게 되면 그날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를 만나거라. 그 다음날 내 생각에, 그 다음날 만나는 그 사람, 그날 밤을 지나면서 내 생각에 그가 옳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날 그를 만나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르지예프는 평생 할아버지의 임종 약속을 지켰고 결국 그것을, 화를 자아승찰의 방편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인생의 보석 같은 지혜를 얻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불교에도 삼독심,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있대. 세 가지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탐, 탐할 탐자예요. 탐욕. 라가

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타인의 애정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집착, 남이 같이 사귀고 있는 애인을 내가 보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 탐, 물질,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짜가 눈목자 옆에 참 진짜에서 이걸 갖다가 부럽들 진짜, 부럽들, 눈을 부럽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짜증,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적대감, 분냄, 화냄, 성냄, 이것이 모두 이 진에 속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이런 성내는 경우가 많죠? 예, 남편, 남편.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오히려 더 깍듯하게 더 대하고 더 사랑해야 할 남편이고 아내인데 어쩌면 더 쉽게 그렇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독이 치라고 합니다. 이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야. 다른 말로 한자로 보면 없설무자의 발걸명자, 발금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다. 어리석음, 존재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무지. 결국은 왜 그렇게 탐욕을 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아, 무언가를 그렇게 성내며 살아가는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 세네카가 예수님 태어나던 해에 함께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69세를 살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그런데 그는 화의 근본 원인을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화가 난대. 화에 대하여라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의 첫 머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화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천하고 광포한 것으로 오로지 격렬한 공격성만 가득할 뿐이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가품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화는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며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가 얼마나 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분노사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사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만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화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금방 화를 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대해야 할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인데, 자녀들이 제일 쉽게 부모한테 화내고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마치 부모들이 자기의 화난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쏟아내고 함부로 대하는. 처음 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잉태하였을 때, 그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그렇게 금지 옥엽처럼 귀하게 여기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를 내 마치 감정 해소하는 통로인 줄 알고 쓰레기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다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거나 언제라도 화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스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지기수의 범죄, 거의 대부분이 분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초대형 사건, 사고, 끔찍한 참상의 배후에는 그 예외 없이 분냄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 화만 잘 조절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한 80, 90%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된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다 화내는 원인들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사나오며인데 제가 경상도식으로 싸나오며 그렇게 한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분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가운데 어떤 말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언제 화나요?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화나는 거.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보니까 딴 여자가 있다. 화나는 거죠. 나만 늘 잘 따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마누라한테 딴 남자가 있다. 그건 남편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신 분들, 이거 다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속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속았다, 부모에게 속았다, 형제들에게서 이웃에게 속았다. 거짓말, 거짓말. 결정적으로 화를 분내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빠른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 그게 점점 더 화를 키우고 분을 더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내는 것이 감정 자체인데 그거는 감정, 분을 내는 감정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분을 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매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이러니.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이래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이게 분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근데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분노해서는 안 될 일에 분을 내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려려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분을 내셔서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초청으로 나사로의 집에, 마리안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마리아도 울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셨어요. 마리아의 우는 것,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이 말씀, 헬라의 원어에 엠브리마 오마이, 엠브리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분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누구를 보고요? 우는 마리아 보고, 우는 유대인들 보고. 그렇죠? 아니에요. 이 구절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 조문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보면서 죄와 그 죽음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마리아, 내 사랑하는 이 유태인들이 함께 우는 것,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해서 분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사단의 괴략, 그것을 갖다가 보고 화를 내신 거죠.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보고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될 때, 그것은 화낼 일이죠.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훔쳐도, 그래 잘한다 내 아들아, 넌 어떻게 그런 걸 많이 훔쳐왔니, 그 제대로 된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따귀 맞고 자신이 채찍 맞고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러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럴 때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이 공격받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정말 너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데로 가거나,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께 대한 일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산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우리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도 화가 안 난다, 내가 불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의분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나거나 분을 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지?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면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서서 5분만 더 참고 생각하면,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일단 눈앞에 보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뱉어버리니까 그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화가 나고 분통 터집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뭐 저는 수많은 질병들을 적어오긴 했는데 그 질병들, 내 육체의 건강에도, 내 정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인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감정 자체만 표현해야지 감정을 갖고

남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뭐 심리학에서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메시지. 나는 당신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좀 궁금하고 불안해요. 당신 손가락 없어? 왜 전화 안 해? 이거 하고 난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참 불안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전화도 못하나 인간아? 그렇습니다. 내 감정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받아줘야지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아, 마음이 상한구나. 왜 상해? 뭔 상한 일이 있어? 아, 내가 상하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 그렇거든. 당신이 상할 일이 뭐 있어? 당신이. 내가 맨날 뭐 돈도 잘 갖다 주고 내가 뭐 남편으로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죠? 많이. 아니, 여러분 집 이야기 하는데 왜 또 내 이야기로만 들어요? 다 우리가 그래. 그냥 감정만 그대로 표출하고 표출한 감정은 그대로 받아줘요. 성경이 그렇게 잘 감정을 표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감정의 표현은 단지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성내는 것도 천천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내 감정만 그대로 표현하는 건 문제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성내기를 더디 분노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조금 남기지 않도록 묵상하고 난 뒤 뭐 단 몇 초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생각하고 난 뒤 하는 겁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에도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보니까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11번째 아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형들이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복 형들 10명은 요셉을 매우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주변 가면서 꿈만 꾸어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일 마음을 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나중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가서도 또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 있다가 어디까지? 죄수로까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을 처음에 가져가고 몇 번 뭐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고요. 워낙 요셉이 그 형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신문하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야,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래, 옛날 우리 그때 그 우리 동생이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안 살려줬더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총리 요셉이 다 듣는 겁니다. 총리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일부러 통역을 써서 지금 주고받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도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동생이 나를 그냥 우리를 그냥 안 둘 거야. 다 죽일 거야. 자,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 죽일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차마 우리를 못 죽였지만 우리가 옛날에 다 알아요. 지네들도 옛날에 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님

0: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신앙인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꼭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에 대한 화를 내가 풀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님,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들들도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생략되죠. 제가 총리가 아닙니까? 나 그렇게 원수 갚는 사람 아니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화 내지 말고 분 내지 말고, 정말 분을 내야 할 곳에 분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아니 될 곳은 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일이, 현실이 내게 주는 것이 너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수욕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그것 때문에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분은 일으키되 나의 억울함 때문에 분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주함교회 성철민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는 나라, 노동자들이 힘을 다해 일어나는 나라,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는 나라, 일한 대로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차별의 문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수많은 가신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있었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향해 가졌던 신뢰가 얼마나 컸던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정도였고요. 또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던 이 신실한 종에게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재정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임무 바로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독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즉 가문의 대를 이어줄 그 안주인을 구해오라란 미션이었어요. 낙타 10마리에 귀한 폐물을 싣고 떠나는 먼 길 엘리에셀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소 주인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그는 집안을 이끌어갈 여인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화려한 외모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길에 지친 나그네와 목마른 낙타들에게까지 아낌없이 물을 대접할 줄 아는 그 따뜻한 인성과 성품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란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그 순간도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인의 가정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거울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와,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나의 기도도 중요한데 오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충성스럽게 기도합니다.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조건 없이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뭔가 내가 하는 이런 충성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 생각과 뭔가 이 이성에는 동의되지 않을 때, 그때 충성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신경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달려가신 분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극동방송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은혜받는 시간 운영위원 수련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것. 그냥 단순한 걸음이 아니죠. 주님께 충성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 힘든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억울하게 참아야 돼요? 하나님, 왜 제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죽어져야 됩니까? 주님, 아니 이렇게 충성하면 도대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는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은 충성, 나 혼자만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순간,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따스한 위로로 더해주시죠.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죽도록이란 세 글자가 어떨 때는 우리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쥐어짜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참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그 묵묵한 충성된 일꾼들이 계십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자원봉사자님들, 또 전파선교사님들, 운영위원님들, 시청자위원님들, 우리 유관기관, 어린이합창단, 여성합창단, 또 남성중창단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특심있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이 방송가족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제 개인

개인적으로라도 이거는 정말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런 분들이 또 1년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여 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오늘 운영위원 수련회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아침 전국에서 좀 시간에 모이느라 가면 지금 출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수련회가 우리 함께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귀한 영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함께해 주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송 함께 부르셨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뿐일세 오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복된 아침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여러분 문자 주시면 오늘 링크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충성스럽게 전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극동방송 운영인 수련회 전국에 많은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분들이 또 모여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오늘 오고 가는 길 또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충성스럽게 이 하루도 달려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일상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만나보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박사님 지난주 네. 우리 부부 일상형 트라우마 일상 네. 속의 트라우마
1: 그 트라우마 많은 분들이 무섭다. 공감하시고
0: 네, 네. 그 만들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 네. 저희가 아주 격하게 공감했고요. 네. 오늘 주제는 네.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1: 우뇌로 대화하자.
0: 우뇌로 대화하자. 네네. 좌뇌, 우뇌가 있는데 우뇌 뭔가 네. 더 공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네. 더 좀 감성 네. 감성형 대화 이런 건가요?
1: 좌뇌는 일단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 사실적이에요.
0: 그렇죠.
1: 우뇌는 좀 감성적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좌뇌로 대화하는 부분이 있고 우뇌로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좌뇌로 대화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0: 좌뇌로 대화하는 사람의 특징.
1: 네. 뭐가 있어요?
0: 저 같은 사람인데.
1: 네.
0: 아주 결과 겁니다. 위주로 네. 해법 중심의 대화인데.
1: 좌뇌 위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예. 이런 사람이에요. 꼭 얘기하다 보면 당신 옛날에 이런 적 있었지.
0: 아.
1: 잊어버리지도 않고 옛날 얘기를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으로 갖고 얘기를 해요.
0: 경험적 사실을 근데 참고하여.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이 산책하고 있어. 산책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봐야 되는데 뇌에서는 좌뇌를 쓰고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대화하자는 거야.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야.
0: 이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죠.
1: 근데 좌뇌적인 사람은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잖아. 그렇죠. 당신 그때 그렇게 안 했어 했잖아.
0: 그것을 그 산책할 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아하.
1: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산책하다가 좋게 나가다 아무것도 아닌데 둘이 결국은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뒤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제가 틀린 말 했냐고요.
0: 그렇죠.
1: 그때 저분이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얘기를 산책하다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자신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이쪽 남편은 아니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얘기해야지 왜 하필은 그 얘기를 하냐.
0: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또 하다 말고 아 그때 시댁 가서 말이야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좌뇌적인 얘기는 아이들이 좀 약간 공부도 못하고 막 사고치고 와서 오늘 짜증이 나요. 그랬을 때도 그래도 얘가 앞으로 이런 애가 잘 될 확률이 높아. 우뇌적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잘 될 확률이 높아 이렇게 우뇌적으로 얘기했으면 여보 그럴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근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0: 아...
1: 봐. 이런 애가 잘 되는 거 봤어? 공부를 해야 잘 되지. 어떻게 이런 애가 잘 돼?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좌뇌로만 대화하려고 하면 이건 학교 가서 토론을 해야죠. 부부는 토론하는 데가 아니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0: 와, 이게 네. 여러분 자꾸 이 설득이라는 단어가
1: 네.
0: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는 설득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거의 우리 대화의 8할 이상이 설득하려고

0: 대화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네. 했어요.
1: 사람 친구가 자기는 직장도 못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딱 하나 재주가 있대요. 무슨 재주냐 했더니 남편 호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재질이 하나 있대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와. 우리가 부부가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부부는 절대 설득하거나 가르치거나 알려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설득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게 맞아요. 가정에서는 공감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공감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0: 야, 이거 여러분, 아, 이렇게 은혜가 되시죠, 오늘. 이게 지금 아무,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기본이고, 그런데 이 기본이. 네. 우리가 막 워낙 요즘 뭐 핸드폰 보고 뭐
1: 그렇죠.
0: 그냥 워낙 세상 속에서 네. 잡다한 지식들이 막 가득하다 네. 보니까. 네네. 이 단순하고 심플한 지식이 우리 가정 속에서 지금 오늘 다시 기억나는 게.
1: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편들이 퇴근할 때쯤 되면 부인이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내가 이 인간 오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결국 집에 들어와서 싸우자는 건데 남편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빙빙 겉돌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부인한테는 좀 허한 얘기도 좀 하고 좀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그걸 갖고 허허하고 호호하고 이게 부부가 아닌가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집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럼 집에서 해야지 바깥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아내가 들어줘야죠. 그러면 이 쓸데없는 얘기가 웃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결국 쓸데없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현재 이래서 어떻게 가는가 보면은 그래도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 친구도 잘 되는 애가 있더라. 미래를 보고 운의적으로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 닮았지? 이렇게 이제 좌뇌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닮았어? 뭐가 닮고 뭐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좌뇌로 가죠. 부부는 철저하게 공식이 우뇌로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0: 우뇌형 대화. 절대 설득하지 마라.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1: 자, 우뇌형 대화는 이런 거 있죠. 자, 우리 환갑여행 어디로 갈까?
0: 환갑여행 어디로 네. 갈까?
1: 미래지 않고 꿈을 꿔보는 거예요.
0: 좋아요.
1: 예. 네. 어디로 갈까?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당장 갈 거 아니니까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0: 없죠.
1: 근데 여기서도 좌뇌로 하는 사람은 돈도 못 벌면서 환갑여행이야. 돈부터 벌어다 놓고 말해. 금전적, 체계적, 순서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한 돈 엄청 비싸지만 배 타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하자.
0: 야.
1: 자, 꿈도 못 꾸냐고요. 이게 미래 지향적인 운의적으로 확 상상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못 가는 한이 있어도.
0: 그렇죠.
1: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니까 그냥 막 행복한데, 아이고, 꼴에. 돈도 없으면서 지금 당신 그 갈량편이야?
0: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또.
1: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돈이나 잘 벌어와. 이렇게 돼버리면 끊어지잖아요. 여기서 대화가. 그러면 아, 난 저런 얘기가 무슨 공상상담고 싫어. 해봐요. 해보면 순간 재밌잖아요. 순간에.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를 보나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책하면은 맞아 가서 뭐도 하고 싶고 그동안에 이거 꿈이 이것이었는데 이것도 얘기 이렇게 가야
0: 그렇죠,
1: 되는데
0: 그렇죠.
1: 좌뇌적인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인 건 사실은 행복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게 더 많잖아요. 지금 놓여있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0: 예, 예.
1: 이걸 부부는 그냥 어차피 그 고민이라도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접어놓고 서로 좋은 얘기해서 집에 들어와서 에너지 얻고 나가고 자,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집에 와서 설득해야 돼. 또 설득을 당해야 돼. 또 안 당하니까 힘들어. 자, 이런 부부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냐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족 상담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 저분은 늘 설득을 하려고 하는구나. 늘 좌뇌적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는 소리가 박사님, 전 절대 틀린 말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맞는 말만 해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0: 자, 오늘 여러분 이 부부는요. 꼭 맞는 말을 네. 하여튼 네. 최소한 줄여야 될 거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꼭
1: 네.
0: 맞는 말.
1: 네.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부부는 해야만 행복하다니까요. 네.
0: 자, 오늘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 일상형 트라우마 이 네. 부분들을 정말 최소화하자라고 했으면 오늘은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꼭 맞는 말 그리고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하려고 하는 네. 그 대화보다는

0: 오늘 공감해주고 안아주는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하자.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네. 참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부들 뭐 이런 유튜브도 저 본 적도 있고요.
1: 그렇죠.
0: 뭐 그냥 네. 둘이서 그냥 차 안에서 네. 깔깔깔 노래 부르고 네네네. 이런 자체가 맞아요. 요즘은 막 더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게 뭐냐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아. 왜냐면 웃어서 행복하냐 행복해서 웃냐. 웃어서 행복한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걸 갖고 계속 웃다 보면 그게 행복이 만들어지는 건데 행복한 일만 찾는다면 사실 우리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 우리 앞으로 10년 뒤에 이런 거 하면서 막 웃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웃어서 행복을 하도록 만들어라. 부부는 웃어서 행복한 일 만드는 거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0: 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고요. 오늘 박사님도 시간 관계상 마무리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한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지금 당장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 아픈 얘기를 하면 남편은, 아내는 긴장을 하죠. 안 딸려가려고. 내가 설득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집에 오면 이렇게 말이 없어. 말하면 지는데요. 맨날 체계적, 논리적 얘기만 하면 안 지자. 내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럼 말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는 말이 없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라면 잘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에서는 말 잘하잖아요. 집에서만 안 하죠.
0: 아, 네.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1: 네, 많아요.
0: 할 얘기가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아, 오늘 여러분 이 일상형 참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내형 대화가 필요하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또 주는 또 마음의 공감이 아닐까 또 마음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 영상 링크 인간 수업 영상인데요. 이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영상 링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영상도 여러분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부들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우리 믿음의 기업 대표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극동방송 또 70주년을 맞아서 운영위원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게 됩니다. 그 오고 가는 길 또 그 행사의 시간들 하나하나 우리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응원합니다. 오늘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요. 또 극동방송을 헌신하고 또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25세 이상, 상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통찰이 기대되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입법자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중요 활동에 있어서 충동과 호기심, 혈기만 충만한 인물보다는 삶의 성숙, 노련미, 책임감 등을 두루 갖춘 연령의 인물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중 상당수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일종의 참여 및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런 마당에 때에게 성인에 준하는 각종 성적 결정권을 주자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연수가 쌓여간다는 말은 물리적인 나이만 누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륜, 체험, 성찰이 함께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기독교 양육자들은 선거 연령 제한, 술, 담배 이용의 제한, 형사처벌 제한 등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제한은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동안이라는 말, 꽤나 기분 좋은 칭찬이죠. 어려 보이십니다. 청춘이십니다. 이런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늙는 걸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말 젊다는 건 뭘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새로운데 한번 시도해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작년에도 똑같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겉은 어떨지 몰라도 속사람은 누가 더 젊은지 단박에 맞출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매년 한 살씩 나이를 먹고 또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져 가지만요.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내 영혼과 신앙은 계속해서 젊어지는 이 멋진 영적 안티에이징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임성규의 음성으로 매일매일이란 찬양 함께 하셨고요. 2026년 6월 5일 금요일 굿모닝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반가운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며 영원한 주의 약속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하는 매일을 꿈꾸며 찬양했습니다. 이 잠을 푹 자지 못한 다음날 거울을 보면요. 괜시리 피부가 축축 늘어진 것 같고 뭐 육신이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한 건 디폴트 값이고요. 이런 날은 우리의 외모가 참 지치고 더 늙은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내면까지 그러리라는 법은 없죠. 영적인 안티에이징.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분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늙지 않고 오히려 날로 더 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믿음의 모험과 신앙의 도전과 행복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신앙 유지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날로 맑아지고 밝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또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출석 체크 단어는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이미지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 아침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 가득 담아서 함께합니다. 먼저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소개할 텐데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다리고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상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어서 부부의 자유라는 편곡된 찬양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불안함이 찾아들 때가 있잖아요. 나이 들어감에 대한 불안, 준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안, 또 비교로부터 오는 불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조건과 압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것, 근원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오직 주님의 보혈뿐임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요, 그 주님의 사랑, 보혈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길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또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셔서 이 아침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에 힘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의 무심령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 복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붙드시사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열매가 넉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원 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의 그런 언어들로 삶의 열매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심오하고 아주 고상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나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친절하라. 우리는 마치 유치원이나 그리고 초등학교에 도덕 시간에 배울 법한 그런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런 지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위대한 새 사람의 선언 뒤에 이토록 평범한 일상생활의 그런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분을 내며 도둑질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머리로 동의하는 이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는 이 고백은 교회에 등록하되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말과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거짓말에 대해서 맨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마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가장 죄의식이 약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거짓말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도 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 간의 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미삼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재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본성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하고 친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친구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은 마귀하고 친구하자는 그런 신호를 보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이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요.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 과연 잘 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보이스피싱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떤 분들은 은행 앞에 ATM기 기계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종종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제 딸의 이름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친구 전화로 지금 하는데 돈 얼마 보내줘.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또 상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만은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답니다. 거짓으로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없는 사이에 그 사람이 나를 헐뜯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대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참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말이 참될 것일까요? 사실을 말하면은 참될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사실을 말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라면은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여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누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니까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요, 점점 더 근사한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에다가 미움을 더하면요, 죽이는 말이 돼요.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면은 이것은 살리는 말이 되지만은 사실에다가 미움을 더하면은 죽이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고, 그것도 몸매냐? 사실 좀 몸이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요. 그것도 몸매냐? 사실을 말하면 이건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면은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 정도면 딱 좋아. 아주 보기 좋네. 아주 날씬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니까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함께 죽고, 살리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인간이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내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의분을 품는 것, 이거 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을 내는 것, 이것 또한 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고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는 결국 내 안에서 쓴뿌리로 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증오가 됩니다. 그것이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27절 말씀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배후가 밝혀집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에 상처받은 마음을 붙잡고 밤새도록 억울해하며 그 분노를 곱씹을 때에 마귀는 냄새를 맡고 그 상처의 틈을 파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산상조각 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까? 몇 날 며칠 동안 풀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내 영혼의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 혈기와 분노를 다 쏟아내고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손을 내밀므로 마귀의 틈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이 도둑질은 남의 지갑을 몰래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월급을 축내는 시간의 도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포탈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문구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또 이중 계약서를 작정한 것도 역시 도둑질일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편법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안이 참 놀랍습니다. 도둑질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냈던 그 손으로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서 내 손으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의 목적이 바꿀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탐욕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29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은 욕설이나 음담 폐설을 말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더러운 말의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썩은 과일이나 부패한 고기에서 나는 악취, 이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듣는 사람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말,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말,
비방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상처를 주는 말들, 아니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들을 합니까? 끼리끼리 모였을 때, 또 때로는 셀가족 모임을 할 때에 낙심시키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 비방하고 시기하는 말을 삼가시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낙심한 내 지체를 살릴 수도 있고, 낙심한 지체를 더욱더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독을 품어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거짓말 대신에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하고, 도둑질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혈기를 부리고 이웃을 향해서 날카로운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은밀한 죄악과 타협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신다. 여기에서 근심하다 이 단어는 자녀들이 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들이 근심하는 바로 그 근심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그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런 근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짜증 섞인 말투 하나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 이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이 채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중직자들 각 교회의 중직자들 몇몇을 목사님 서재로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색하며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교회의 사역을 논의하고 회의하던 중에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꾸 부흥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이야기 했더니, 아, 다른 교회 중직자도 또 다른 교회 중직자도 또 다른 교회 중직자도 서로 자기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 사람의 흠을,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의 모든 창문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런던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창문은 왜 갑자기 여십니까? 그러자 이 노이 존슨 목사님이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 때문에 이 방 안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숨이 막혀서 방금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신 자리에 마귀가 풍기는 더러운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제가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중직자들은 자신들의 입술로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서로 회개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장세전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 더러운 말들을 쏟아낸다면은 이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가 은혜롭지 못한 말을 내뱉으며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숨이 막히는 듯한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셀과 우리 공동체의 악취를 풍기며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슬픈 눈물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최종적인 삶의 옷은 친절과 긍휼과 용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절히 대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나 내 수양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탕감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0: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고작 백다리아론의 작은 잘못을 한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분노를 쏟아낸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사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듯이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먼저 내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로 불리는 직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입술이 정직한가? 내 가정에서 우리 셀 모임 안에서 그리고 우리끼리끼리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내 감정과 내 분노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서로 험담하고 서로 상처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연약함,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내일부터 마주할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내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선교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이 타협하는 엉터리 신앙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을 멈추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십자가 앞에 쏟아내어 마귀에게 틈을 절대로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머무는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받는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요즘 사람들은 하루 평균 수백 번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곤 하죠. 문자 알림이 울리고 뉴스 속보가 뜨고 메신저가 도착하고 영상과 음악과 정보가 쉼없이 밀려오니까요. 참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은 쉬고 있는데도 피곤하고 말은 많이 듣는데도 정작 중요한 음성은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피터 앤드류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혼란케 하는 모든 것을 제쳐둘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쩌면 더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잠시 소음을 끄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 말씀 한 구절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그 작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을 수 있죠. 오늘 사랑의 뜰안이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뜰안 출발하는 첫 찬양이에요. 하은 하나님의 음성을.